0: 早晨八点半，为了年少吃过的牛皮，大发欢庆。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2: 走，带你去看沿途的风景。
0: 总要去到野。

那个时候的黄绮珊还叫小霞，听到的是一首老歌，来自小霞黄绮珊的《喜欢你》。那我们下一首歌来听苏打绿《我好想你》。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호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4월 20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주택 구입 혜민 정책을 정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 군중 문화 활동인 즐거운 연결 대무대가 청년광장에서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연결 3세 이하가 가장 어린 나이에 루빅스 큐브 완성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수요 및 주거 개선 수요를 폭넓게 아우르는 다양한 주택 구입 혜민 정책을 정밀하게 시행해 왔는 바, 군중들의 살 집이 있는 것에서 살기 좋은 집이 있는 것으로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의 안거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봄철 부동산 교육회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 중심에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하거나 주택 구입 정책을 문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부동산 교육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주시 3급 주택 구입 보조금 자원을 통합하고 참가 부동산 기업들과 연계해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협력해 대출 봉사를 최적화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여러 부문의 협력과 중첩된 혜민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누적 보조 대상은 주택 6,099채와 차고 주차 공간 1,4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품 주택은 4,226채, 중고 주택은 1,873채며 누적 보조금은 약 1.54억 원에 달해 정책 수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시가 주택 구입 혜민 정책을 착실히 실현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 생생한 실천입니다. 우리 시는 부동산 시장 발전 상황과 군중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바탕으로 농민 도시 정착 주택 구입 보조금과 전액 현금 주택 구입 보조금, 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 보조금 등 차별화되고 정밀한 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고 실수요 및 주거 개선 수요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 보장 정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중 농민이 도시 안반 책임자 황철동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주택 구입 보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고 군중들의 주택 소비 만족도를 높였으며 우리 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리 부문은 공급과 보장, 봉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동산 기업들에게는 효율적인 수요, 공급 연계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인테리어와 가전제품, 금융 등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도 이끌고 있음으로써 군중들의 주거 만족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시 부동산 관리 중심 부주임 방건구는 앞으로도 각종 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도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0: 알아본 데 의하면 즐거운 연결 대무대는 우리 시 문화 혜민 사업의 대표 브랜드이자 민족 단결 진보 건설 8월 29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에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공익성 문예 공연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군중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시민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문화 향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 문화관 부관장 김소라는 앞으로도 군중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더욱 특색 있고 따뜻한 문예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연결 여러 민족 군중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융합하는 생생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했습니다. 새 취업군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질적으로
1: 입니다. 로드도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연결편 관련 인기 검색어는 누적 107개에 달했으며 관련 파생 숏 영상 조회수는 1.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총 좋아요 수는 12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주요 뉴스 플랫폼에서는 관련 인기 검색어 48개가 순위에 올랐고 프로그램은 각종 영상 플랫폼에서 322차례 추천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전 채널에 걸친 입체적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길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접하게 됐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길 인터넷 인기벽 등 도시 대표 명소들이 화면에 등장했으며 아름다운 변경 풍경과 원형 그대로의 민속 풍모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연길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색 음식은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화제 요소였습니다. 냉면과 꼬치구이, 산낙지, 돌솥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생생하게 소개되며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방송에 나온 음식 목록과 여행 공략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따라 연길의 골목과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연길 음식 문화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도시 문화 관광의 내실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관광 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능 프로그램이 가져온 전방위적인 전파 효과를 통해 연길의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 문화 관광 종합 영향 등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도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산하게 되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변경도시 연길의 생동감 넘치는 매력을 느끼기 위해 연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일전 연길의 삼세소녀 왕열침이 19.69초 만에 루빅스 큐브를 완성하며 가장 어린 나이에 20초 이내 루빅스 큐브 완성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바 중국 소년아동 두뇌 스포츠 분야의 새로운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찾았을 때 왕열침의

0: 작은 손에서는 루빅스 큐브가 쉴새 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큐브를 접한 지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열침은 우연한 기회에 큐브를 접한 뒤 이 돈의 활동에 큰 흥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기초 지도 교사의 재밌는 지도 아래 또래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고력과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색깔을 익히고 큐브를 돌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 스스로 큐브를 완성할 수 있게 됐고, 이후 여러 차례 전국 최연소 큐브 완성 기록을 경신하며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더욱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원을 특별히 찾아주었으며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 왕열침은 꾸준히 큐브 실력을 다지는 한편 삼국 화용도와 로반 자물쇠 등 전통 지능 개발 종목에도 도전하고 있는 바 다음 세계 기록 경신을 목표로 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장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요?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하고 위생적인 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인체는 주로 간, 신장 등 기관에 의존해 대사 및 배설을 완료하므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해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체내 전해질 교란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나트륨 혈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끓인 음용수는 물의 맛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입에 인기꽃을 물고 사진을 찍었다가 중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복건성 천주시의 부 씨가 사진 촬영 중 입술이 협죽도, 즉 샤주타오라는 꽃에 닿았다고 합니다. 부 씨는 3일째 되는 날부터 팔뚝, 팔꿈치 안쪽 등에 작은 물집이 생겼고 심한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 몇 분 동안 포즈 두 개를 취했을 뿐이고 등 부위에 꽃가루가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입에 협죽도를 물고 사진을 찍다가 중독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협죽도는 널리 재배되는 관상용 꽃으로 흰색, 분홍색 등이 흔합니다.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과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지만 줄기, 잎, 꽃가루, 씨앗, 가지 등 모든 부분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독성 성분은 강심 배당체 결열 화합물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죽도 배당체로 사람과 동물에게 강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주로 협죽도의 즙액에 존재합니다. 의사에 따르면 협죽도의 잎, 껍질, 뿌리, 꽃가루에는 모두 독이 들어있지만 멀리서 감상하거나 꽃밭 근처를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가 협죽도에서 분비되는 유백색 즙액에 닿으면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중독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설사 등이며 심한 중독의 경우 심장에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로 접촉하거나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피부에 협죽도 즙액이 묻은 경우 즉시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실수로 협죽도를 섭취한 경우에는 잎이나 꽃을 가지고 즉시 응급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식초를 마시거나 진한 차를 마시는 등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자튀김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답니다. 네, 한 차례 대규모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조리한 감자에 비해 자주 감자튀김을 먹는 것이 제공물은 특정 건강의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자튀김을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19%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감자튀김으로 흰쌀밥을 대체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은 관찰성 연구이므로 도출된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연관성을 나타낸다면서 감자튀김을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양자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잠재적인 위험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천연 페니실린으로 풀리는 알로에 잘못 먹으면 위험하답니다. 네, 알로에는 천연 의사로 불립니다.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며 피부 미용

0: 적당량의 알로에 젤을 피부에 바르고 비타민 E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며 피부를 순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알로에의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알로에를 섭취하려면 구라소 알로에를 구매해 사용하고 품종이 확실하지 않은 알로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알로에 백합 망고 수프, 알로에 오이 음료와 같은 방식으로 알로에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에는 과량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신선한 알로에 젤을 하루 30g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고 품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투가 마음을 만듭니다. 거친 말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부정적인 말은 불안을 키워줍니다. 비난하는 말이 많은 사람은 대개 자기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감사와 칭찬이 익숙한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있고 삶에도 따뜻한 햇살이 머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네, 오늘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말투, 억양에 꼭 주의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면 내 본인도 그 상처를 쉽게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먼저 남의 입장부터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정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세 가지만 곱씹어 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0: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든 일들이 많죠. 먼 길을 애돌아 가야 하는 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외롭게, 힘들게,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소갈이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먼 길은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서품 부소 사계절 감상합니다.
1: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납장산 틀레를도 많이 했습니다. 저 무슨 둘레를부터 시작해서 도사리, 그 다음 그 차단, 특히는 그 차단의 장세 잘 아이 됐습니다. 그 감지하고 바꿔먹다 나타나. 네, 이래 장세를 하자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사사 해방돼야 됩니다. 네, 근년에 또 새 항목 하나 됐습니다. 1년 43철 다 해먹을 장사를 한번.
2: 이것도 큰 기업이지 뭐.
1: 봅시다. 네, 각종 군일 행사 전화들을 대신에 쳐줍니다. 예? 네? 한 통 병기 50조입니다. 이 군일을 치러본 분들은 잘 알 게입니다. 이 군일에 한번 이 전화 연기를 하자면, 야, 골이 뻥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그 품매모가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네, 그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 가격으로. 뭐, 여섯 살 때부터 리버라 말을 듣는 게 이제 싫지된지. 아이고, 젊어.
2: 네.
1: 내 좀 보자.
2: 뽑소. 예. 알아? 아, 어때래?
1: 이거 뭐 젊어. 머리를 잘 썼다.
2: 에.
1: 내 정말 탐보가.
2: 에이.
1: 앞으로 큰 탐을 할 사람이구만.
2: 뭐 차차 크게 들려서.
1: 자, 그럼 이거 좀 보자.
2: 오요요, 손님 대단한다. 무슨 돈이 있을까?
1: 우리 아들이 학교
2: 축하한다, 축하요.
1: 야, 네. 그, 다 연결해야겠어. 걔가 가서 내일 저녁 10시까지 국제 호텔 2층 오라고 통제해준겨.
2: 알았습니다.
1: 자, 여기야, 내 전화 내요.
2: 그, 요 내용대로 아주 친절하게, 화끈하게 연결을 해드릴 텐데.
1: 야, 야, 야, 야, 야, 야.
2: 야, 어찌다.
1: 이야.
3: 하지만이, 사람들 그렇게 같이 빠르게 그 빠르다. 호텔을 가나 이거 빨리 연기해야 되겠는데 그렇구나. 내 영혼이 약속 어디 다
2: 써먹지. 신고 메요 세세 메요.
1: 어째 금방 병원에서 나왔잖아.
3: 말이 다 하면 가야니까. 라바이 와 한동안 미설마
2: 미설 미설
1: 읽어봅소. 그 한쪽 말 하겠으면 좀 내용 알아듣게끔 하소.
3: 알아듣습니다. 엄마! 네. 와, 한쪽 한 민발 찔러라.
2: 아, 민발 찔러. 따다리 민발 찔러.
1: 손에 일소라는 게 잡히겠지.
3: 아이고, 그뿐인도 군일 치르고 남아가서 어마어마 이렇게 하나를 은혜 남겨.
1: 얼쑤구만, 얼쑤구만. 나도 내 생긴 치르느라고 있잖아. 온 한날 전화통을 붙어서 직접 전화질을 했대.
3: 예.
1: 내 한번도 오른쪽에 맨피 올 뻔했어.
3: 어구, 많이 포기했어.
1: 어찌나, 어찌나.
3: 어메, 맨피 올 뻔한 게 아니라 왔었구만.
1: 아, 지금은 이렇었구만.
3: 어디 이렇었나, 한쪽이 이렇게 쇼잖아.
1: 아, 이 양말 지금.
3: 생기 해주게.
2: 아야, 저 저분이 먼저.
1: 아야, 아, 아줌마 이거 저자야 되고.
3: 어째서?
1: 네, 내 행사는 단방 내일 전해주구만.
3: 내 행사는 오늘 전해.
1: 하하, 이 아줌마, 그 우리 아들이 학교에 붙어서 예, 각 개체의 주요한 손님들이 와서 직접 축하해드는 중량의 행사란 말이야.
3: 우리 아들 학교 이거 미역을 사리 순나 이제 아내가 탐구한다. 요즘에는 예, 저도 아들도 생일 샌다는 말이야.
1: 어, 다울도 한 시리 또 내버. 그래, 오늘 동안 야도뻔에
2: 말씀 좀 하세요. 아무 또 재간도 있다야.
3: 오, 난 어찌겠습니까? 여러 군일들은 싹 지켜놓고 누구시 공연 1년 맞으시. 오, 동창만 해도 이 열두 번이나 다녔습니다.
1: 예, 한마디만 열두 번.
3: 어, 야,
1: 그게 그게 그러지 말고.
3: 계획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1: 모든 네이버에
3: 맞으면서. 왜 네이버에 맞지? 보세요. 서중동창, 고중동창, 학교동창, 세 페이지?
1: 예.
3: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수나 수도 이랬거나 네이버 3, 3, 12, 12번.
1: 맞습니다.
2: 그 사람을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된다. 노벨사.
1: 네. 노벨사 말인도.
2: 헛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반갑이요, 충전이요, 사이대
1: 번호 누를 줄 안가?
3: 안다.
2: 오, 똑똑하다.
1: 치셔.
2: 근데 어째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습니까?
3: 아빠 욕합니다.
2: 이거 뭐라고 어째요?
1: 치워 치워 치워.
3: 연이야? 응,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4: 여보, 내 거 먼저 해봐.
1: 아, 내가 먼저 해봐.
3: 야, 하지마,
1: 나도. 야, 이거야. 어째?
3: 좀 조용하면 안 된다.
5: 손님이 성격을 쏜다.
1: 손님이 치시.
6: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없이 달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한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합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 짧은 말들이 메마른 관계를 적시고 굳게 닫힌 마음을 열어줍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말투는 인생의 얼굴입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해피 라디오와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말투 꼭 조심해야 되겠죠? 말하는 태도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어보십시오. 많이 행복할 겁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디.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우리네 연변이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함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연의 노래입니다. 79149번 노래방 번호 7914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9번, 79149번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련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우리네 연변이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진 작사 김범.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가야금 열두 줄로 한을 달래며, 가야금 열두 줄로 한을 달래며, 아리랑 열두 곡에 용케 넘었소. 아리랑 열두 곡에 용케 넘었소. 한 포기 작은 풀도 무심히 볼수 없는, 한 포기 작은 풀도 무심히 볼수 없는,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배달의 이름으로 영광 새기며, 배달의 이름으로 영광 새기며, 민족 자치 깃발 아래 굳게 뭉쳤소. 민족 자치 깃발 아래 굳게 뭉쳤소.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두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연변이요 올라갑니다. 연변이요 내려오지 않고 마지막 부분.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20번, 79120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0: 네, 노래마당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노래로 된 우리네 연변여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20번, 79120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갇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위, 안, 부.
1: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영.

0: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하는 하루꺼기의 눈길에 어떤 물건이 잡고 다른 하나는 핵이 더러 지워져 잘 안지 않는다. 그런데 이 곰방대는 글자가 금방 목을 넣은 것처럼 또렷하다. 파이프에 새겨진 글자가 무슨 뜻이냐 물어도 말을 흉내내며 흥정을 끌었다. 중국말을 할 수 없는 하루꼬는 혹시나 하여 영어로 가격을 따져 물었다. 장사치가 범랑곱부에 들었는 잔물을 후루룩 들이키면서 오른손에 엄지와 식지를 쫙 펼쳐들었다.
1: 800위안 씁니다.
0: 하루꼬는 알아듣지 못해 당혹한 표정을 지었다.
1: 한국 사람이 아니십니다. 800위안, 800위안 씁니다.
0: 하루꼬가 돈 지갑을 꺼내들었다. 돈 액수를 보이며 가격을 묻고자 했다.
2: 코리안 아니에요. 재팬 사람이에요.
0: 혹여 장사치가 일어를 알아듣지 않을까 생각되어 하루코가 일본에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을 내밀었다.
2: 혹여 인민폐가 아니라 일화라도 받는지요?
0: 장사치가 되물었다.
3: 뭐? 저 펜?
0: 그러더니 대답도 기다리지 않은 채 하루꼬기 손에서 곰방대를 와락 잡아챘다.
3: 부말, 부말라!
0: 장사치의 목청이 필요 이상으로 높았고 그 통에 곁에 장사치들이 이쪽을 기웃기웃 건너다 보았다.
4: 무슨 일인가, 왕령감?
3: 이 여자 일본 여자라누만.
0: 하루꼬기의 아래어를 훑어보며 장사치가 말했다.
4: 일본 사람이 왜 하필이면 남경에 오냐?
0: 건너편 장사치가 이세로 한마디 내뱉었다.
3: 그러게 말이오.
4: 어디 와서 함부로 꼬드럽대. 일본 놈 주제.
0: 다른 장사치들도 한마디씩 거들어 말했다.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하루코는 자신을 향해 몰부어지는 이죽거리는 말투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장사치가 곰방대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며 냇가렸다.
3: 내가 존귀하신 골동품들 개밥 그릇으로 쓸지언정 일본 사람에겐 안 준다. 일본 놈 4천, 6천, 아니 9천이라도 안 돼.
0: 다시 찬물을 한 모금 후루룩 마셨다. 입안에서 훌렁훌렁 굴리다가 칵 하고 물총처럼 내뱉었다. 찬물이 하마트면 하루꼬기의 치마자락에 튈 뻔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한 채 개표구에서 발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5: 괜찮아. 남경에서 상해까지 고속철로 2시간이면 다. 금방 도착할 거야. 가서 황포강의 야경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자.
0: 종혁이가 위축되어 처져 있는 하루꼬기의 어깨를 내만져 주었다.
1: 상해 가서 재밌게 기분을 바꾸어.
0: 그녀의 마음을 헤아린 듯

0: 부드럽게 속삭여 주었다. 저녁 무렵 위안부 문제 대책위원회의 팀원들과 갈라졌다. 그들의 일정은 아직도 일주일 더 잡혀 있었다. 중국 각지에 널린 위안부들의 사례를 가능한 마침없이 섭렵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금욱에 지속적인 연계를 약속하고 종혁은 하루코와 함께 빈 장사치들의 적대적인 눈길 속에 당황망조했던 자신 앞에 구성처럼 나타나준 됐던 하루코였다. 이때 두 사람의 틈 사이를 비집으며 핸드폰의 벨이 자지러지게 울렸다. 일본 톱가수 나카시마 미카게 눈꽃이 울렸다. 하루코가 정혁이를 위해 깔아준 벨소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을 향해 쏠렸다.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유표한 일본 음악이 귀청을 자극했던지 심기불편한 눈길들이 그들을 향해 몰부어졌다. 종혁이가 댄커피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는 종혁이 얼굴이 순간 창백하게 질렸다. 전화를 마친 종혁이가 망지서전 모습으로 입을 열었다.
1: 미안하다 하루고 상여행을 취소해야겠어.
0: 낮에? 어느덧 눈물이 그렁해진 눈길로 종혁이가 말했다.
1: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라디오 소설 춘작의 남경 원작 김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조일광 면무력 제작의 면무력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화제로 오르든 막힘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도 망설임 없이 주워 섬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작은 이모부십니다. 이모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하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매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절강성이 세 가지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공동 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 리 씨랑 하남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육과 관련해 4개 주황 지도 소조가 파견되었습니다.
1: 5월 우리나라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0: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 시민이 함께 보유해지는 현대화라고 표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이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려하며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공동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절강성은 천만 공정을 견인력으로 도시와 농촌, 구역, 소득면의 세 가지 격차를 줄일 것과 관련해 강성, 흥천, 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면서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시 싱창현 청담가도 매저촌의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농부 밀크티 로점에서 보시는 향기로운 차 향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로점상 조체아가 재빠르게 원료를 혼합하고 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한 덕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룡종 밀크티 한 잔이 곧 관광객들의 손에 전달됩니다. 조차는 명절과 휴일에 매저 관광지에서 로점을 열었는데 하루에 100잔을 팔아 600원의 순이익을 낼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51세 조차 가족은 4명입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두 아이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의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에서는 조사를 통해 그네를 등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농부 밀크티 로섬은 신창현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항주 동로현 분수진에서는 제필 산업의 장점을 바탕으로 리호촌에서 오래된 조민위원회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부유 공방을 조성했습니다. 공방은 교배 펜슬 확장과 포장 등 공정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선차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요충효는 며칠 동안 일해보니 매일 약 120원 정도를 벌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손을 놀린다면 하루에 130원에서 140원을 벌수 있어 한 달에 수천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고품질 발전과 공

0: 지정보용 시범구 건설이라는 총책을 부여받은 이후 절강성은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공동보유공방을 가장 상징적인 경험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절강성에는 총만 2,542개의 공동보유공방이 건설되었습니다. 항주 동로현 분수진 당위원회 서성 부속인은 공동부유공방은 말 공동체의 유효 자산을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집 근처에서 취업하고 소득을 늘릴 수 있게 했으며 기업도 비용을 절감하여 3자 상생을 실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서성 부속인은 현재 우리는 분수진의 공동부유공방을 열역하여 조기 첨산 집단 구역을 구성하고 47.5평방킬로미터 구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발전 모델을 추진하여 스포츠 레저, 생태 채취, 모형문화유산 체험 등 업태를 연결하고 일체화된 농촌문화관광 산업 체인을 구축하여 단일 발전에서 전역 공동발전으로의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지역 내 7개 마을의 집단경제 운영 수입이 3천만 원을 돌파하여 단체 이전보다 20.6% 증가했습니다. 해녕시 황만진 당연의 위원 장만달은 작년에 해당 지역에서 연인수로 총 131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지역 내 각 경제실체의 누적 매출은 1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역 그룹의 발전을 깊이 있게 탐구하여 황만의 아름다운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올해 향촌 진흥에 더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5년 동안 절강성은 습근평 종속의 당부를 명심하며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해왔습니다. 공동부유 공방, 사내협력 등 전형적인 경험과 방법이 국가 관련 부문에 의해 선호하여 전면 보급되었습니다. 전송의 지역 총생산은 연속 3개의 조 단위 단계를 넘어섰고 고품질 발전의 기초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전성적으로 현마다 총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었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소득 격차는 2020년에 1.96에서 2025년에 1.81로 줄어들어 도시와 농촌 지역 발전이 더욱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내 101개 기본 공공봉사 기준 중 96개가 도농사의 격차를 해소해 공공봉사가 더욱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절강성 발전개혁위원회 공동부유촉진처 장기선 부처장은 절강성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5개년 목표를 조선해 3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며 매년 착실히 수행한다는 요구에 따라 고품질 발전과 공동본용 시범구 건설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솔선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생동한 화폭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규를검사위원회 서기인 리희가 8일부터 10일까지 하남성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규를검사감찰기관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터득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천하고 조항규를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포치를 성실히 이행하며 올바른 지속관 학습 교육을 착실히 전개하고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규범화와 법치화, 정규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규를 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과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정주 탄광 기계그룹 유한책임회사와 개봉 양곡 산업그룹 유한회사를 방문하여 간부와 대중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올해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라고 강조하면서 규를검사감찰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 국가 식량안전보장 등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 감독을 강화하여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하해변공원에서 리희는 습근평 생태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구현하고 황하류역의 생태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감독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란고현 동패두진 장장촌에서 리희는 못을 박는 정신으로 대중 주변의 부정과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대중의 만족감

0: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개봉 시 사법국을 찾아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가 사회 관리에 미치는 규범과 보장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규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 기관에서 리희는 규율검사 및 감찰 업무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에 해 행동 추진 상황을 자세히 료해하고 규율검사 감찰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조사연구기관 리희는 좌담회를 조제하여 규율검사 감찰기관은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세 가지 더 중요한 요구를 이행하며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수호라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당조항의 명령과 금지 요구가 철저히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임기 교체를 위한 청렴하고 올바른 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제도의 권력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권력을 사용하며 엄격한 요구를 당규 제정, 당규 교육, 규율 집행과 감독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국 특색의 반부패 길을 확고히 걸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일체화된 세 가지 부패 방지 종합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지적관 학습 교육의 수립과 실천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각종 지적관 편차를 맞춤형으로 목표 있게 시정해야 합니다. 삼화 건설에 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을 통해 실천을 촉진하며 규율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희는 또 초유록 동지 기념관과 하남 초유록 간부 학원을 방문하여 초유록 동지의 선진 사적을 처망하면서 초유록 정신을 전폭적으로 배우고 발양하며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겠다는 결의를 다질 것을 규율검사 감찰 간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자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계절 보도, 위대한 로정, 오늘은 장정, 기계 넘치는 영웅적 서사시편을 통해 함께 상전벽해 역사를 뒤돌아보며 장정길에서 겪었던 고난과 영광, 중국 공산주의자들과 홍군 장병들이 생명과 피로 다져낸 위대한 장정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석은 말이 없으나 산천은 지켜봅니다. 오도화 강변에 우뚝 솟은 주황홍군 장정 출발 기념비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리상의 빛으로 분투의 길을 밝히고 신앙의 힘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한 위대한 로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933년 하반기 국민당 반동파는 100만 대군을 동원하여 강서성 남부와 법군성 서부에 위치한 주황소베트 구역에 대한 제5차 포위토벌을 감행했습니다. 좌경 교조주의의 잘못된 영향으로 홍군과 주황소베트 구역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주황홍군은 더 이상 기존 전선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34년 10월 홍군은 전략적 이동의 대장정, 즉 장정길에 올랐습니다. 한 달여 동안 주황홍군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조계 4개 봉쇄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봉쇄선인 상강 전역에서 홍군 대원은 출발 당시 8만 6천 명에서 3만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상강을 건넌 후 주황홍군은 호남성을 거쳐 귀조성으로 진입했습니다. 1935년 1월 7일 홍군은 귀조 북부의 여충지 준을 공략하여 이곳에서 중국혁명의 운명이 역사적 조난점을 맞이했습니다. 1월 10월부터 17일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준에서 확대회를 열었는데 이를 준의회의라고 합니다. 회의에서는 제5차 포위토벌 이후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당조항과 홍군 내 모택동 동지의 지도자 지위를 확립했으며 당이 독자적으로 중국 혁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단계를 열었습니다. 준의회는 가장 위급한 시각이 당을 구하고 홍군을 구했으며 중국 혁명을 구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항로는 새로 정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황홍군은 제종비를 거쳐 다시 장정길에 올랐습니다. 적수하를 4번 건너고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넜으며 대도하를 돌파하고

0: 로종교를 기습 탈취했으며 협금산을 넘고 드넓은 초지를 걸어나왔으며 랍자구에서 격전을 치르는 등 과정에서 홍군 장병들의 혁명적 리상은 하늘보다 높다는 기계로 하나 또 하나의 승리를 이루게냈습니다. 1936년 10월 조항홍군은 호남, 호북, 사천 귀족 근거지에서 출발한 홍군 제2방면군과 사천 섬서 근거지에서 출발한 홍군 제4방면군과 회룡 장대버에서 승리적으로 회합함으로써 승리적으로 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정기간 홍군은 600여 차례의 전역과 전투를 수행했고 근 100여 개의 강과 하천을 건넜으며 40여 개의 높은 산과 험준한 봉우리를 넘었습니다. 그중 해발 4,000m 이상의 설산만 20여 개에 달했고 죽음의 함정이라 불리는 끝없는 초지도 가로질렀습니다. 홍군은 강인한 의지로 인간 생존의 극한을 극복하면서 기계 넘치는 인간 승리의 기적을 창조해냈습니다. 장정은 선운서이며 선전대이며 파종기입니다. 장정이 빚어낸 위대한 장정 정신은 중국 혁명이 끊임없이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고, 중화 아들딸들이 신시대 장정기를 잘 걸어가도록 고무해 줄 것입니다.
1: 당주왕이 전당에서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육을 통일적으로 포치한 가운데, 최근 4개 주왕 지도조를 10개 지방과 단위에 파견했습니다. 각 주왕 지도조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을 엿싸고 사상 인식을 제고하고 돌출한 문제를 종합 정돈하며 제도 규칙을 잘 세우고 정치 책임을 잘 관철하며 지도와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학습 교육이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지방과 단위 당위원회, 당조 주요 책임자들은 당주왕이 주왕 지도조를 계속 파견하는 중요한 포치를 단호히 옹호하고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을 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착실히 추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주왕 지도조의 업무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0: 이 대비 각각 22.4%와 14.4%이 자동차 신차 총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56.9%에 달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진사화 부비서장은 5월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각각 261만 6천 대와 262만 9천 대로 전달보다 각각 1.6%, 4.1% 증가했다며 월별 성장률을 보면 안정될 기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7% 증가했습니다. 이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44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의 차량 시스템 스마트 운전, 콕핏 상모 작동은 해외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현지화된 스마트 기능이 빠르게 반복돼 핵심 경쟁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북방공업대학 자동차산업혁신연구센터의 기설홍 주임은 업체들이 해외 수요를 점점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동시에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 제품과 브랜드에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전체적인 수출이 여전히 매우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1: 제5회 글로벌 매체혁신론단이 10일 중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습근평 주석이 제1회 글로벌 매체 혁신 론단에 보낸 축하 편지 정신의 지도 아래 론단은 각측의 지혜와 힘을 모아 각국 매체들이 교류를 심화하고 학습과 참도를 추진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을 대표로 하는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은 새로운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 학습 방식,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실시하여 중국과 세계의 발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고추와 참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5월 1일부터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정표적인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여론은 이번 조치가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국이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해 아프리카의 산업화, 농업 현대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단호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어서 아프리카가 원자재 공급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자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이번 조치는 남남 협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호혜 상생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짐바브웨 선구보에 실린 글에 따르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오랜 속담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능력 구축과 인력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의미를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월 1일 중국의 아프리카 무관세 정책이 공식 시행된 이후 중국 아프리카 농업 협력은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짐바브웨의 경우 이 정책은 자국 제품에 유리한 수출 조건과 광활한 시장을 열어주었으니 농합 방제, 수확 후 신선도 유지 기술을 포함한 표준화된 재배 방안을 수립하여 국제시장의 품질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시범마을에서 전문가들은 또한 현지 농민들을 지도하여 천연고추를 중국 시장에서도 수출 전망이 밝은 오크라, 참깨 등과 함께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점차 다각화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수출 작물 구조를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남협력에서 호혜상생이 되는 모범 사례로 중국 짐바브웨 농업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친선 관계에 지속적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더욱 긴밀한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 구축에 강력한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탄자니아 동찰 사이트는 글을 통해 중국이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 것은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 구축에 중요한 한 걸음이며 양측 경제 협력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에 편입되고 공동 발전을 이루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중국의 약속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업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은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성과 경제적 수익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 글은 또한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 관계가 항상 세계 무역에서 가장 활력이 있는 관계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지만 정책 혜택의 실현은 여전히 아프리카의 생산과 물류, 교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더펜던트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글을 통해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배경 속에서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무관세 조치 시행은 아프리카의 발전, 산업화 과정, 장기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관계가 개방적인 시장 접근, 투자, 공동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협력 방향으로 점점 더 깊

0: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서방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아프리카 수출 기업들의 중국의 이번 조치는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 더욱 깊이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공업 발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수출 다각화를 촉진하고 진화하는 글로벌 경제 구도 속에서 아프리카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고추와 참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생태와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해남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 에너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4: 오늘은 종림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석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열 번째 시간입니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부패 현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철저히 정비하고 제대로 진습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고 공공연히 규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율과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한 과오는 어느 하나가 당 규율과 국가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어느 하나가 실패의 교훈이 없었습니까?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면 도덕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해 화를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반드시 경외하고 개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최저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당과 인민, 법과 규율을 경외해야 합니다. 달이 없고 바람이 센 캄캄한 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자기 기만 속에서 지혜를 잃어서도 안 되고 우리 둘만 안다는 감한 리설에 넘어가 리성을 잃어서도 안 되며 부귀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요행심리로 모험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다수인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제멋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심신을 엄하게 수련해야만이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간부는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이 주계 폐기를 꽉 조이고 사상적 가구, 정신적 경지를 격상시켜야만이 부패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데로부터 부패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명조식이 리학자 설선

0: 청렴하고 교두를 지키는 데는 세 가지 경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리가 받고 함부로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최상의 경지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쉽게 금품을 받지 않은 것이 버금으로 가는 경지며, 법률의 제재와 관직을 잃는 것이 두려워 감히 재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 경지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대공과 대의, 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덕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종, 당과 인민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하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구위원회 양선주 서기가 바로 한평생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헌신적으로 일해온 본보기입니다. 지난 세기 7, 80년대 농촌에서는 대부분 기와집을 지었지만 그의 가족은 여전히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비가 새자 그는 가족들에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당분간 고생을 좀 해야겠다며 먼저 대야라도 몇 개 사서 빗물을 받자고 했습니다. 1992년 대령 산림장을 운영하던 시기 그는 그곳에 첫 벽돌집을 지었지만 새로운 기술자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여전히 방습장막에 살았습니다. 한 분은 그가 농촌에 내려가 어느 한 농가에 머물렀는데 떠나기 전 그 집 사람들은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고 미안해하면서 밥값 20전을 몰래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백리 밤길을 달려가 그 돈을 기어이 되돌려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가 먹고 있는 것을 전혀 따지지 않은 바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다들 내가 고생을 사서 한다고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다고 하며 공산주의자에게 직업병이 있다면 그 병은 바로 고생을 사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동에서 분발하죠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태와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해남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
2: 수확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칠방진 장룡 건조 공장에서는 기계가 굉음을 내면서 작동하고 선별, 탈곡, 건조 등 절차를 긴박하면서도 질서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 건조 공장은 성수기에 진입해 현재까지 입지과 건조 과일을 10만 킬로그램 이상 가공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은 원시 생태를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활력을 조용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성은 기후, 종자원, 림지, 경관, 탄소흡수원 등 우림자원에 주목하면서 엄격한 보호를 전제로 생태적 우선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생태산업화 특색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 중리학 문화와 우림 생태를 깊이 융합하는 것은 해남이 우림 양생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무무나무 숲 아래에서 약초밭을 세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200여 무림지에서 석곡, 개혈 등 오지산 복숭아 등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리량지는 예전엔 나무 아래가 황량했지만 지금은 비마 재배를 통해 무당 약 3천원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푸른 산을 지키면서 불을 창조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은 명실상부의 거대 탄소 창고입니다. 2026년 2월 경중 백화령 열대우림 문화관광지 탄소권 프로젝트가 해남 림업 탄소 슈퍼마켓 플랫폼에 정식 오픈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이산화탄소 32만 톤 감소 배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근 2,600톤의 탄소 흡수량이 거래됐고 매입 자금은 우림 보호 복원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에서

0: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1: 그것은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3: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3: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 에너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UN이 발표한 2026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2026년 글로벌 통화 팽창률이 3.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어 성장 둔화와 통화 팽창률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권위적인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위험 부담의 심각한 영향을 설명해줍니다. 중동 정세 그리고 이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은 세계 경제 흐름을 지속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시장부터 비료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까지 나아가 식량 광물 등 다수 산업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위험 부담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방면으로 중동 긴장 정세의 고조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상품의 글로벌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동은 글로벌 석유 천연가스의 핵심 산지이고 현재 불안의 중심인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와 화학 제품의 중요한 수송 통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중동 원유 1일 공급량이 1천만 배럴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위치한 카타르 라스나판 산업단지가 공격받으면서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공급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공급 감소는 석탄 등 다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석유 공급 감소는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 석유화학 등 다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 부족은 에틸렌, 벤젠 등 기초화학 원료의 감산, 심지어 가동 중단을 초래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하류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주면서 글로벌 산업 사슬의 가동을 저해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량 수송되던 유황 알루미늄 등 금속 재련 원자재의 수송이 차단되어 유한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 매우 취약해지면서

이 해역을 통과하는 허물선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운항 중단이나 우회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고 이로 인해 기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 수가 줄어들며 해상 운송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 위험 부담은 결국 상품 단가에 전가되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비용을 높이고 무역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글로벌 통합 팽창률 수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현재 에너지 위기는 석유시장 역사상 가장 심각한 충격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감소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위기는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이나 1980년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번 중동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안정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국가 에너지 체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하는 안전은 당분간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중동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이끌어내고 중동 해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은 시종일관 생태보호를 전제로 대상건설을 버팀목으로 브랜드 승격을 중요 수단으로 삼아 광천소 산업의 규모화, 고급화, 브랜드화를 추동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14호 기간 안도현 장백산 천연광천소 산업단지는 누적으로 232만 톤의 생산량과 32억 원의 생산액을 실현했습니다. 안도현은 시종 생태보호를 산업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수원지 생태보호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1, 2급 및 준보호구역을 과학적으로 확장하고 수원지 보호개발 리용 관련 규범을 연구 출범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견고한 생태장벽을 구축했습니다. 근년간 안도현은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 가동식이 도너에서 펼쳐졌습니다. 인도, 박애,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전파하기 위한 야 만가의 사랑을 전달 활동은 중국 적십자회에서 해마다 음력설 기간 진행하는 적십자 구호 활동입니다. 올해 조적십자회에서는 우리 조 4,500여 가구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위문하고 도합 112만 원 6,100원의 자금과 물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도너시 적십자회는 도합 30여만 원에 달하는 자금과 물품을 도너시에 거주하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가동식이 끝난 후 도너시 적십자회에서는 현장을 찾은 빈곤 가정에게 구제 물자를 발급했습니다. 안도현 만보진과 안도 첨기 공급 사슬 관리위원회사가 협력하는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대상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대상은 안도현의 지역과 자원 우세에 입각해 총 5천만 원을 투입해 현대화한 경동 클라우드 창고 저장 스마트 물류와 전자상거래 운영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스마트 창고 저장을 핵심으로 전자상거래 운영을 엔진으로 전 과정 물류를 지탱으로 하는 삼위일체 모식으로 현지 기업이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고 7시간 이상은 자고 30분은 운동해라. 네, 과속 노화 막는 법도 찾아봤죠. 물 많이 마시고 잠은 충분히, 운동은 필수. 네, 다이어트 할 때는 역시 물, 잠, 운동 얘기가 빠지질 않습니다. 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도 들어서 지긋지긋하다가도 그 지긋지긋한 걸

0: 저 PD의 팬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월크웨이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팬데이트. 네, 오늘은 주말엔 뭐하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말엔 뭐하지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주말 계획들.
1: Somewhere no one knows that. Do you wanna go there? Take my hand and fly, fly.
0: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쉬는 날에 저는 친구랑 장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도 저도 다 자취하고 있는데 주말마다 만나서 같이 장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거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평소에도 출근하시고 또 학교 다니시는데 또 우리 대학생 친구들도 그렇고 자취하시는 분들 역시 주말 이 시간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교회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일 저희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다들 쉬는 날에도 일을 해야 하는 제 신세 휴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부득이 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네,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 또 직장인으로서의 현명한 그런 또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기운 내시고, 네, 이왕 할 거면 조금 즐겁게, 네, 또, 일 빨리 마무리하시고, 네, 칼퇴하시길 바랄게요.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말 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한국에 있던 친구가 놀러 왔는데 같이 다니면서 너무 먹어서 제가 살만 쪘네요. 네, 주말에도 또 실컷 먹으러 다녀야 할 계획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뭔가 고향을 떠나 있으면 네, 아무리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돼도 결론은

은 뭔가 그 고향의 맛이 네, 또 생각나고 집밥이 더 생각나는 법이죠. 그래요. 네, 그래도 또 친구랑 좋은 추억 만드는 그런 또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네, 또 함께 네, 또 맛있는 음식도 더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주말이 벌써 다가왔네요. 저는 주말마다 친구 카페에 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말로는 도와주는 거지만 거의 앉아서 수다 떠는 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또 혼자 이제 운영하는, 그런 가게다 하면, 사실 또 적막하고, 네, 또 시간이 잘,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상 같이 또 이렇게, 네, 종일 써주는 것도 친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데이트 주말엔 뭐하지 코너. 네, 이제 아쉽지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의미 있는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때 금방 말투가 마음을 만든다고 했다면 말투는 또한 인생을 바꿔줍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진 이유가 꼭 돈 때문도 아니고 성격 때문도 아니라는 것을요. 같은 말도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위로가 되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결국 사람은 말보다 그 말투를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한마디가 그 말투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면 내 본인도 그 상처를 쉽게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서로서로가 먼저 남의 입장부터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정말 그럴 수

0: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힘든 일들이 많죠. 먼 길을 애돌아 가야 하는 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외롭게, 힘들게, 고독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소가리를 하면서 살아야 하고, 몸이 아파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을 겁니다. 먼 길은 그래서 천천히, 꾸준히 가면 되고, 험한 길은 피하지 말고 헤쳐가면 됩니다. 막힌 길은 뚫고 가면 되고, 높은 길은 넘어가면 됩니다. 내가 조금 몸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고,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가 쌓이면요, 삶은 자연스럽게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서품 부조 사계절 감상합니다.
1: 엉하고 목이 아프지, 손목이 해나는 애나지, 배인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품에 뭐가 알거나 관계 서먹서먹한 사람들한테 전화 연결했다가, 야, 당신 누기던가? 내 당신을 알던가? 아, 이러면 얼마나 창피상가? 체면이 깨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우리 여러분들이 체면을 위해서, 내 신체 건강을 위해서, 뭐 체면이 깨끼려면 내 깨끼고, 병원에 입원하려면 내 입원하면 되지. 또 늙은이들하고 어린아들은 절반까지 걸러. 뭐 6살 때부터 리버이란 말이

0: 내 5년 동안 내 야드 번 내가 갔다 왔어.
1: 니네 5년 동안에 한 사람이 이러지 야드
0: 번. 아이 사람들이 이게 내 말을 고쳐야 되는다. 이거 봤어. 네. 내 친구 그 사람이 네. 5년 동안에 네 번 결혼했어.
1: 네? 네.
0: 그 결혼할 때마다 있겠는데 결혼할 때마다 아 생겼지만 또 다울 당시에 또 네 번. 그래서 5년 동안 야드 번에
1: 말씀 좀 하세요. 아, 뭐 또 재간도 있다. 야
2: 어찌겠습니까? 여러 국률들은 싹 지켜놓고 누구시 공연 1년 막으시 동창만 해도 12번이나 다녔습니다.
0: 동창만에만 12번?
2: 어디
0: 안 그게 그러지 말고
2: 한 번 지났어. 그리고 풍년 가을 맞으면서 내
1: 한 번
2: 순결하고 결백함을 상징하는 눈꽃을 이렇게 맞으면서 한 번.
0: 모두 네 번
3: 맞지? 네 번.
2: 왜 네 번 맞지? 보세요. 저승동창, 고승동창, 여동창, 세패지.
1: 예.
2: 그러니까 동창 패들마다 천하 천덕 이랬거나 네 번, 삼, 삼, 십이, 열두 번.
1: 맞습니다. 그 사람은 찾아내다 노벨사 줘야 됩니다. 노벨사.
0: 네. 노벨사 말이죠.
1: 첫돌이요 결혼잔치요 아버지 어머니 환갑이요 중전이요 살이 벗겨요 중전대학에 붙어서 마당총리 개업이요 실지들이 부조요 모두 돈달라오.
0: 아 그냥 부조를 해야지.
1: 동창만 해요. 애들이 생일을 세워 화사 동무들 유저 동무들 어찌 참고마 있게.
0: 아이고 빨리 나가. 정말?
1: 그래. 야
0: 그 날이 빨리 오라.
2: 아이고 그날
0: 전화 내가 먼저 해줘.
1: 아예예예예예
2: 전화
1: 차 됐다. 예 됐다. 치셔 치셔. 그 번호 누를 줄 안가?
2: 안가.
1: 오 똑똑하다. 치셔. 근데 어째 집에서 안 치고 밖에 나왔으니까?
2: 아빠 욕한다.
1: 이리 고문하러 어째요? 치우.
2: 연이야? 내 나나다. 무슨 일인가?
4: 조금 내 거 먼저 해.
1: 아, 내가 보자.
2: 야,
0: 이거야.
1: 어째?
5: 손님이 성격했습니다.
1: 손님이 치시.
2: 야, 복잡하다. 드레스 받겠다.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야, 우리 애기를 낳았다.
0: 애기로?
2: 10원짜리 쌍쌍 두 개만 된다. 나도 저번에 두 개 가져갔지 않니?
1: 너네 아랑은 무슨 소리야?
2: 내 아, 너뿐이 내 강아지.
0: 아이고, 누구였다, 야.
5: 아이고, 두 분 말씀 잘 했습니다. 유치원 동지들이 행동 시작했습니다.
0: 아이, 내가 먼저 해.
6: 정성어린 가르침과 항상 친구처럼 또한 어머님처럼 저희 옆에서 저희한테 힘을 주시는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어찌 저희들이 오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가 대학에 붙었다고 숱한 손님들을 통할 준비를 할 때였습니다. 행사많은 세월에 이해는 간다 하지만 얼굴이 뜨거워서 도저히 참석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다. 선생님, 그래서 저와 저희 동창생들은 다진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서 저희 부모님들을 설득시켜 오늘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제발 좀 참석해 주시죠. 선생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생을 깨끗하게, 성실하게, 티 없이 달아나갈 것을 오늘 선생님 앞에서 맹세하고자 선생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제발 꼭 좀 참석해 주셔. 예, 선생님. 예?

0: 是拿体面做嘛。
1: 啊，啊，真的，啊，是卖肉去的。
2: 哪个体面干什么？他们太多货。
1: 啊，除了那五村头。啊，这个，啊，一帮子卡金刀那几个，卡金刀，七八刀，哎，一千万那里去去偷人啥？
3: 칭찬은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사람한테 칭찬을 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배로 클까요? 오늘 하루 칭찬 한마디를 더 해보는 하루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 짧은 말들이 메마른 관계를 적시고 굳게 다친 마음을 열어줍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고 말투는 인생의 얼굴입니다. 말투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지고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네, 오늘 해피라디오와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들 말투 꼭 조심해야 되겠죠? 말하는 태도가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 하루가 되어보십시오. 많이 행복할 겁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라든가.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라든가. 또네 번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또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그 말은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고 합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네, 플라톤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요. 네,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리란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네, 자립한다는 거,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거, 네, 자신 존중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을 의지하도록 자꾸 격려하는 행동은요, 네, 부모가 아이를 능력 있는 개체로 믿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네, 아이들이 태어나서 맨 처음 자신감으로 두 눈이 반짝거리는 것은 언제일까요? 네, 자기 혼자서 뭔가를 해놓고 이렇게 말할 때입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리상길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흘러 흘러.

네,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 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자양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룡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암산 진달래.

날마다 마음을 피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내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현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 남자.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라고 할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또 매 순간 가슴을 채워준 신선한 공기에게, 언제나 웃는 꽃에게 고마움을 전해봅니다. 또 추운 겨울을 지내고도 순백으로 피어나는 몽련에게, 내 안의 단순성을 일깨워주는 첫 민들레를 보면서 나 또한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해봅니다. 네,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고 감사함이 있지 않을까요?

바다입니다.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 어려서부터 참 익숙하게 들어오던 책 이름이죠. 또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작입니다. 로인과 바다에서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한 늙은 어부입니다. 이제는 운도 다하고 힘도 없어서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조수로 데리고 있던 어린 소년마저 부모님들이 다른 배를 타도록 하여서 로이는 홀로 남습니다. 이렇게 로이는 홀로 바다에 나가서 큰 고기를 만나게 되었고 사흘 동안이나 사투를 벌여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와 싸우면서 늙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 고기에게서도 느낍니다. 그 고기를 배에 단단히 메고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나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고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모두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앙상한 흰뼈만을 보게 되었지요. 네, 그럼 아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메히코 만료에서 쪽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로인이었다. 그는 대부분 홀로 배를 타고 나가곤 하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보낸 날이 벌써 84일이나 계속되었다. 처음 40일간은 소년 한 명과 함께 다녔다.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80일이 넘도록 계속되었으므로 소년의 부모는 소녀에게 로이는 이제 철저하게 살라오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아군 중에 아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녀는 부모의 명령에 따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는데 첫째 굉장히 큰 고기를 세 마리나 잡았다. 소녀는 올 때마다 그냥 빈 배로 힘없이 돌아오는 로인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는 것이 내심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늘 로인의 배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내려가서 낚싯줄 사리, 갈퀴대, 작살 또는 돛대에 돌돌 감아 넣은 돛을 날라다 주곤 했다. 더군다나 그 돛이라는 것이 포대로 누덕누덕 기운 것이어서 돌돌 감아 넣은 모양은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같이 보였다. 로이는 가는 목에 깊은 주름살이 패이고 야위고 처치하여 너무나 초라했다. 그의 뺨에는 열대 지방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태양과 바다에 의해 발생이 되는 가벼운 피부암과 같은 갈색의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이 반점들은 얼굴 양쪽을 따라 쭉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두 손에는 큰 고기를 낚다가 밧줄로 잡느라고 생긴 깊은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는 근래에 난 상처는 아니었으며 고기 없는 사막의 부식지대처럼 낡고 오랜 것이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낡고 빛바랜 것들 뿐이었다. 그러나 로인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불굴의 투지가 깃들어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녀는 배를 끌어올리는 곳에서 뜨구로 올라가며 로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랑 같이 또 배를 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돈도 좀 벌어 놓았으니까요. 산티아고 로인은 전부터 소녀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었다. 그래서 소년도 로인을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했다. 안 돼! 하고 로인은 고개를 저었다. 넌 지금 운수 대통령 배에 타고 있지 않니? 그대로 그들과 같이 남아있거라. 그렇지만 생각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81회 동안이나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 다음 3주 동안은 커다란 놈을 매일같이 3마리씩이나 잡은 일이 있었잖아요. 생각나지? 나는 내가 내 솜씨를 믿지 못해서 내 곁을 떠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할아버지한테서 저를 떼어놓은 것은 제 아버지예요. 저는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하고요. 나도 알고 있단다. 로이는 조용히 말했다. 아주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신념이 없어요. 그래? 로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니? 그럼요. 소녀는 쉬지 않고 말을 했다. 테라스 식당에 가서 맥주를 한 잔 사드리고 싶어요. 연장은 그 후에 날라드려도 되지 않아요? 좋지. 그렇게 하렴. 로이는 흥겹게 말했다. 고기잡이꾼들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니? 둘이는 테라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로인을 보고 놀려대는 어부들이 많았지만 로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가 든 어부들 중에는 로인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색들은 섣불리 나타내지 않고 조류가 어떻다든가 얼마 깊이에 낚싯줄을 드리웠다든가 좋은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든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있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보았다는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점잖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로인과 바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경제사표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관하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며 거시적 조정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조정은 반드시 발전의 단계적 특징과 경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는 확대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때는 조정하며 시기를 보아 선택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고 모순의 주요 측면은 공급 측에 있으며 주로 공급 구조가 수요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때 무작정 수요를 자극한다면 보다 많은 위험을 축적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 여지를 앞당겨 소모하기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들어주고 거시적 조정의 사고 방식을 적시에 조정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 추진을 경제사업의 주선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본을 다스리는 좋은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여섯째로 일관하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량완 추세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큰일을 들어주고 장구한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국면에 관계되고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중대한 발전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북경의 비수도 기능 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경진기 협동 발전 전략, 전면적인 보호를 함께 들어주고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장강경제 벨트 발전 전략, 협력과 상생의 촉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일대일로 건설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또 워랑호 대만구 발전 전략을 제기하고 인간 본위의 성진화 촉진을 핵심으로 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방향으로 하는 신형의 성진화 전략을 제기했으며 장래의 강도를 높여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새로운 식량 안전관을 제기했으며 수자원, 수생태, 수질 환경, 수재해를 통일적으로 장비하는 새로운 지수 구성을 제기하고 에너지 소비, 에너지 공급, 에너지 기술, 에너지 체제의 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에너지 안전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략들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변혁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일관하게 정확한 사업 전략과 사업 방법을 견지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사상과 정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업 전략과 사업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지하고 경제 발전에서 안정과 성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했으며 거시적 조정의 도를 잘 파악하고 거시적 조정의 목적성과 정확도를 제고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계속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지하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며 못박기 정신을 발양하고 작은 성과를 거듭해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각종 위험, 특히 시스템적인 위험을 철저히 방지했습니다. 총적으로 18차 당대회일에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대국을 성공적으로 아우르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상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실천을 추진한 리론의 결정체이고 마크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활용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 진행한 리성적인 개발이며 당과 국가의 더없이 소중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평소 여러 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말솜씨가 뛰어나고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제가 화제로 오르든 막힘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펼치고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도 망설임 없이 주워 섬기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 곁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바로 작은 이모부십니다. 이모부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말재주가 뛰어나서 마을 어르신부터 어린 아이까지 누구에게 질문을 받아도 척척 주워 섬기셨습니다. 특히 호기심 가득한 어린 조카들의 기상천외하고 엉뚱한 질문이 쏟아져 나와도 전혀 난감해하거나 싫은 기색을 보이지 않고 웃음을 섞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에 늘 탄복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말 단어는 주워 섬기다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 일상에서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끊기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잇대다는 의미로 누군가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거나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가는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리고 주워 섬기다에는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체계 없이 이것저것 말하다는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대화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고 싶을 때 생각나는 대로 여러 소식이나 잡다한 이야기를 펼치거나 정해진 주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합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어색한 기류가 감도는 자리일수록 이런 능력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동료 모임 등 어색한 분위기가 감도는 자리에서 누군가 적절하게 이야기를 주워 섬기며 대화를 이어가면 금방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평소 말수가 적은 분보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분이 모임의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담을 지나치게 길게 늘어놓고 무작정 주워 섬기기만 하면 듣는 사람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 되므로 상대방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적절한 분량으로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좋은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공감한 뒤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주워 섬기며 소통하는 것이 가장 리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평소 여러분은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요? 과학적인 식수는 적당량, 적절하고 위생적인 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인체는 주로 간, 신장 등 기관에 의존해 대사 및 배설을 완료하므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무조건 해독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체내 전해질 교란이 올수 있고 심하면 저나트륨 혈증까지 올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끓인 음용수는 물의 맛에 영향을 주고 에너지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음용수는 반복적으로 끓여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룻밤 지난 물을 마셔도 되는지 관건은 하룻밤이 지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관 조건과 보관 시간이 달려 있습니다. 끓인 음용수는 깨끗하고 밀폐된 조건에서 보관해 일반적으로 하룻밤이 지난 후에도 계속 마실 수 있지만, 오랫동안 개봉해 보관했거나 용기가 깨끗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이물질이 생겼다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입에 인기꽃을 물고 사진을 찍었다가 중독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복건성 천주시의 부 씨가 사진 촬영 중 입술이 협죽도, 즉 샤주타오라는 꽃에 닿았다고 합니다. 부 씨는 3일째 되는 날부터 팔뚝, 팔꿈치 안쪽 등에 작은 물집이 생겼고 심한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몇분 동안 포즈 두 개를 취했을 뿐이고 등 부위에 꽃가루가 닿았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전혀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입에 협죽도를 물고 사진을 찍다가 중독된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협죽도는 널리 재배되는 관상용 꽃으로 흰색, 분홍색 등이 흔합니다. 협죽도는 아름다운 꽃과 사계절 푸른 잎을 자랑하지만 줄기, 잎, 꽃가루, 씨앗, 가지 등 모든 부분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요 독성 성분은 강심 배당체 결열 화합물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협죽도 배당체로 사람과 동물에게 강한 독성을 나타냅니다. 이 독성 물질은 주로 협죽도의 즙에게 존재합니다. 의사에 따르면 협죽도의 잎, 껍질, 뿌리, 꽃가루에는 모두 독이 들어있지만 멀리서 감상하거나 꽃밭 근처를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는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로 먹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가 협죽도에서 분비되는 유백색 즙에게 닿으면 중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중독 증상으로는 식욕 부진, 메스꺼움, 설사 등이며 심한 중독의 경우 심장에 손상을 주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수로 접촉하거나 먹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피부에 협죽도 즙액이 묻은 경우 즉시 많은 양의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붉게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실수로 협죽도를 섭취한 경우에는 잎이나 꽃을 가지고 즉시 응급실로 직행해야 합니다. 식초를 마시거나 진한 차를 마시는 등 민간요법은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감자튀김을 자주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답니다. 네, 한 차례 대규모 장기적 연구에 따르면 다른 방식으로 조리한 감자에 비해 자주 감자 튀김을 먹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 증가와 더 뚜렷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리 방식과 대체 음식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연구진은 20만 5천 명이 넘는 미국 건강 전문가들의 1984년에서 2021년까지의 수치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에서는 매주 세 차례의 감자 튀김을 섭취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비해 삶거나 구운 감자 또는 으깬 감자를 같은 양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당뇨병 발병 위험의 뚜렷한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식단에서 어떤 재료로 감자를 대체하느냐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대조적으로 통곡물은 특정 건강의 이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자 튀김을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19% 감소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감자 튀김으로 흰 쌀밥을 대체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것은 관찰성 연구이므로 도출된 결과는 인과관계가 아닌 연관성을 나타낸다면서 감자 튀김을 먹으면 당뇨병이 걸린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양자 사이의 강한 연관성은 잠재적인 위험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는 알로에 잘못 먹으면 위험하답니다. 네, 알로에는 천연 의사로 불립니다.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천연 페니실린으로 불리며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장 운동 촉진 및 변비 개선에도 효과적입니다. 사용법을 보면 외용으로 알로에를 으깨어 환부에 바르면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붓기를 빼고 통증을 완화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치질의 보조 치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를 물에 넣고 끓인 후 그 알로에 물로 엉덩이를 씻거나 좌욕하면 치질 치료에 도움이 되며 출혈, 부종, 통증, 항문 열감 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자외선 손상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당량의 알로에 젤을 피부에 바르고 비타민 E 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햇볕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회복시키며 피부를 순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 알로에의 안전한 사용법입니다. 알로에를 섭취하려면 구라소 알로에를 구매해 사용하고 품종이 확실하지 않은 알로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알로에 백합 망고 수프, 알로에 오이 음료와 같은 방식으로 알로에를 섭취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에는 과량으로 섭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신선한 알로에 젤을 하루 30g 이상 초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목소리)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병원은 4월 20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주택 구입 혜민 정책을 정밀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 군중 문화 활동인 즐거운 연결 대무대가 청년광장에서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연결 3세 이하가 가장 어린 나이에 루빅스 큐브 완성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최근 몇 년간 우리 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수요 및 주거 개선 수요를 폭넓게 아우르는 다양한 주택 구입 혜민 정책을 정밀하게 시행해 왔는 바, 군중들의 살 집이 있는 것에서 살기 좋은 집이 있는 것으로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점점 더 많은 가정의 안거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2026년 봄철 부동산 교육회가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 중심에는 부동산 등기 업무를 처리하거나 주택 구입 정책을 문의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우리 시는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부동산 교육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 주, 시 3급 주택 구입 보조금 자원을 통합하고 참가 부동산 기업들과 연계해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기관과 협력해 대출 봉사를 최적화하고 업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여러 부문의 협력과 중첩된 혜민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있습니다. 2025년 말까지 누적 보조 대상은 주택 6,099채와 차고 주차 공간 1,4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품 주택은 4,226채, 중고 주택은 1,873채며 누적 보조금은 약 1.54억 원에 달해 정책 수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교육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시가 주택 구입 혜민 정책을 착실히 실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한 생생한 실천입니다. 우리 시는 부동산 시장 발전 상황과 군중들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바탕으로 농민 도시 정착 주택 구입 보조금과 전액 현금 주택 구입 보조금, 다자녀 가정 주택 구입 보조금 등 차별화되고 정밀한 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음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고 실수요 및 주거 개선 수요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적인 주거 보장 정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중 농민이 도심의 신규 상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증서세 전액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전제품과 인테리어 소비 쿠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보조금은 약 245만 원으로 농민들의 도시 정착 비용을 효과적으로 낮췄습니다. 전액 현금 주택 구입 보조 정책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어 186채의 주택 판매를 견인했고 보조금은 약 1,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조건에 부합되는 둘째, 셋째 자녀 가정이 도심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상품 주택을 구입할 경우 특별 보조금을 지원해 다자녀 가정의 주거 수요를 적극 보상하고 있습니다. 시 부동산 관리 중심 시장 관리 임대 전담반 책임자 황철동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주택 구입 보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주택 구입 비용을 낮추고 군중들의 주택 소비 만족도를 높였으며 우리 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실질적으로 촉진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관리 부문은 공급과 보장, 봉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부동산 기업들에게는 효율적인 수요, 공급 연계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있으며 인테리어와 가전제품, 금융 등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도 이끌고 있음으로써 군중들의 주거 만족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시 부동산 관리 중심 부주임 방건구는 앞으로도 각종 혜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최적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도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습니다.
0: 6월 10일 저녁, 2026년 군중문화 활동인 즐거운 연길 대무대가 청년광장에서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활동 현장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모였으며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공연은 아름다운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가무공연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부드럽고 경쾌한 선율과 우아한 춤 사위가 어우러져 순식간에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어 민족 무용과 독창, 댄스 등 다양한 절목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으며 객석에서는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관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공연의 멋진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즐거운 연기를 대무대는 우리시 문화혜민 사업의 대표 브랜드이자 민족단결진보 건설 사업의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올해 활동은 8월 29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녁 7시에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한 공익성 문예 공연을 상시적으로 전개해 군중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시민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름철 문화 향연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 문화관 부관장 김소라는 앞으로도 군중들의 수요를 중심으로 더욱 특색 있고 따뜻한 문예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하면서 연결 여러 민족 군중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며 융합하는 생생한 실천을 전방위적으로 보여줄 것이라 했습니다.
1: 6월 10일 시 서방구조국 삼꽃거리 특근소는 부루아통하 도심 구간에서 수역구조 실전훈련을 조직해 서방구조 인원들의 수역응급처치와 실전구조 능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번 실전훈련은 부루아통하 도심 구간 국자교에서 연동교 사이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특근소 지휘원과 잠수대원, 선박조종원, 구조대원 등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훈련은 수역구조와 로프 구조실습, 잠수, 인양 등 3개 분야 총 16개 과목으로 진행됐습니다. 훈련 현장에는 각종 전통형과 신형 수역 전문 구조 장비들이 완비돼 정돈된 상태로 배치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구조 교정에 따라 건식 및 습식 수역 구조복을 착용하고 지휘원의 통일된 지휘 아래 조를 나누어 실습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강우에서는 구조용 선박이 신속하게 움직이며 유연하게 조정됐습니다. 대원들은 항로를 정확히 조정해 가상 고립자 위치에 신속히 접근했고 원심 구조 방식을 능숙하게 활용해 고립자를 안전하게 선박으로 옮겼습니다. 강 양안에서는 대원들이 로프 교량을 설치하고 전문 로프 시스템을 이용해 급류 수역에서의 위험 상황 구조를 모의 훈련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고공무인기를 투입해 공중 정찰과 실시간 영상 전송, 구조 장비 정밀 투하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상과 공중의 연동으로 수역 구조의 정확성과 처리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이번 훈련은 내용이 풍부하고 실전성이 강했는 바 다양한 시범 교육도 함께 진행돼 참가자들의 수역 구조 전문 능력을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0: 새 취업군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이들의 정신 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6월 10일 시당위 사회사업부와 연결시 자원봉사자 연합회는 시광영화 연변 매체과학기술위원회사와 함께 전시 새 취업군체를 대상으로 스타 콘서트 입장권을 기증함으로써 도시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문화 혜택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입장권 기증 활동은 우리시에서 새 취업군체를 관심하고 사랑하며 따뜻한 봉사를 더욱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인 바 따뜻한 배려가 기층 일선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1: 그일 예능 프로그램 하하하하육 연결편 본편과 미식특집이 방영됐습니다. 프로그램은 몰입형 여행체험 형식을 통해 연길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특색 음식, 민속 문화를 깊이 있게 소개하며 예능 더하기 문화 관광의 새로운 방식으로 도시 문화 관광 선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촬영부터 방영까지 높은 관심을 유지하며 여러 플랫폼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폭발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방위적이고 입체적인 전파 효과를 형성하며 전국적으로 연길 여행과 연길 인증샷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도시 인지도와 문화관광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연길편 촬영 비하인드 영상과 본편 내용이 누적 166개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19개 인기 검색어는 연길의 지역 특색을 집중 조명했으며 조선족 민속 문화와 변경, 자연 경관, 특색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널리 전파됐습니다. 관련 화제의 총 열독량은 1.85회를 돌파했으며 누리꾼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연길의 온라인 노출도와 인지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또인에서도 폭발적인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연길편 관련 인기 검색어는 누적 107개에 달했으며 관련 파생 숏 영상 조회수는 1.2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총 좋아요 수는 12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또한 주요 뉴스 플랫폼에서는 관련 인기 검색어 48개가 순위에 올랐고 프로그램은 각종 영상 플랫폼에서 322차례 추천 콘텐츠로 선정됐습니다. 전 채널에 걸친 입체적 전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길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과 독특한 도시 매력을 접하게 됐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과 연길 인터넷 인기벽 등 도시 대표 명소들이 화면에 등장했으며 아름다운 변경 풍경과 원형 그대로의 민속 풍모는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많은 시청자들이 연길 여행을 계획하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색 음식은 이번 프로그램의 가장 큰 화제 요소였습니다. 냉면과 꼬치구이, 산낙지, 돌솥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들이 생생하게 소개되며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방송에 나온 음식 목록과 여행 공략을 자발적으로 정리하며 프로그램을 따라 연길의 골목과 시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는 연길 음식 문화의 인지도를 크게 높이고 도시 문화 관광의 내실을 더욱 풍부하게 하며 관광 매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능 프로그램이 가져온 전방위적인 전파 효과를 통해 연길의 도시 인지도와 호감도, 문화 관광 종합 영향력은 크게 향상됐습니다. 프로그램의 인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역의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도 지속적으로 활력을 발산하게 되며 더 많은 관광객들이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하고 변경도시 연길의 생동감 넘치는 매력을 느끼기 위해 연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일전 연길의 3세 소녀 왕열침이 19.69초 만에 루빅스 큐브를 완성하며 가장 어린 나이에 20초 이내 루빅스 큐브 완성 세계 기록을 경신하는 바 중국 소년아동 두뇌 스포츠 분야의 새로운 기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자가 찾았을 때 왕열침의 작은 손에서는 루빅스 큐브가 쉴 새 없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큐브를 접한 지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왕열침은 우연한 기회에 큐브를 접한 뒤 이 두뇌 활동에 큰 흥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기초 지도 교사의 재미있는 지도 아래 또래를 훨씬 뛰어넘는 공간 사고력과 기억력을 보여줬습니다. 색깔을 익히고 큐브를 돌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해 스스로 큐브를 완성할 수 있게 됐고 이후 여러 차례 전국 최연소 큐브 완성 기록을 경신하며 놀라운 성장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가족들은 아이가 더욱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지도교원을 특별히 찾아주었으며 더 높은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 왕열침은 꾸준히 큐브 실력을 다지는 한편 삼국화용도와 로반자물쇠 등 전통지능 개발 종목에도 도전하고 있는 바 다음 세계기록 경신을 목표로 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정선화 출임이었습니다.
1: 호공의 나라에는 그네, 하늘 높이 뛰어오르는 널뛰기, 힘과 재주를 겨루는 씨름 등 조선적 전통 채용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한화와 조선어로 고대 시가를 알아보는 쉽게 읽는 고전시 시간입니다.
1: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할 김수아가 인사드립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현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고전시 배워갈 남주아가 인사드립니다.
0: 네, 지난 시간 우리는 소식의 혜숭이 그린 춘강만경을 보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 회충 춘강만경 소시 주外桃花三两枝 춘江水暖鸭先知 蒌蒿满地芦芽短 正是河豚欲上时 회충 춘강만경 소시 주外桃花三两枝 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惠崇春江晚景苏轼竹外桃花三两枝春江水暖鸭先知蒌蒿满地芦芽短正是河豚欲上时
0: 네,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만경을 보고 소식 대나무 숲 너머 복사꽃 피기 시작하더니 봄 기운 가득한 강물 오리가 먼저 안에 물속은 강가에 가득하고 갈대 싹 돋으니 바야흐로 보고때 물 거슬러 올라올 때라. 친구들, 시의 제목을 보면 알듯이 이 시는 소식이 혜숭의 그림을 보고 쓴 재화시입니다. 재화시는 고대에 유행하던 예술 기법으로 그림의 여백 부분에 화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시를 적어서 넣는 방식으로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어서 시와 그림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빛나게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순간 만경, 즉 봄날 강의 저녁 풍경을 그린 혜숭의 그림은 지금까지 전해오지는 못했으나 소식의 시가 남아 혜숭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3: 혜숭은 복근성 근양사람으로 송나라 초기와 화수입니다. 정해지는 바에 따르면 복송 초기에 9명이 승려가 시문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 중에 혜숭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0: 네, 그의 오은시는 뛰어난 구절이 많아서 널리 전해졌고 특히 산과 강의 경치에 날짐승들과 들짐승을 더한 혜숭 소경이라는 독특한 화풍은 후세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안석은 그의 그림을 극찬하면서 화가들이 수두룩하나 만년의 혜숭만이 내가 최고로 인정하느라 라고 칭송하기도 했다네요.
1: 과격의 도화견 문지에 혜숭은 소경화 즉 화첩이나 선년에 그리는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하는데 특히 겨울철 물가의 쓸쓸하고 황량한 풍경을 다른 사람이 도달하기 어려운 경지였다 합니다. 혜숭이 그린 춘간만경을 보고 이 시는 소식이 1085년 그가 50세가 되던 해에 지은 재화시입니다. 그런데 소식은 왜 혜숭의 그림에 시를 썼을까요? 둘이 만난 적이 있나요?
0: 글쎄요, 둘이 만난 적이 있을까요? 혜숭은 소식보다 약 70년 전 인물로 두 사람은 겨루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혜숭의 유작을 보고 감흥을 받은 거였습니다. 원풍 8년, 즉 방금 소연 친구가 얘기했던 1085년 소식이 황조 유배에서 벗어나 번양으로 돌아가던 중 이 그림을 보고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기 소식은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지만 여전히 순수한 마음으로 봄의 생기를 포착했던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그의 정서적인 암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1: 중국 고대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문학가, 서예가, 화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소식은 간결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이른 봄의 풍경을 그려내며 한편으로는 그림의 본래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그림을 보는 듯하게 하였습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그림의 경계를 넘어 화풍 너머의 뜻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림의 본래 의도를 재현하는 동시에 그 경지를 확장하고 심화시켜 자신의 포부와 시대적 풍경을 담아냈습니다.
0: 네, 강변에 대나무가 자라고 그 한쪽 복사꽃이 이제 갓 피기 시작합니다. 강변 언덕에는 물속이 파랗게 돋아나 있고 갈대싹은 이제 뾰족뾰족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로 보이는 물에는 오리 몇 마리가 헤엄치면서 다니고 있었답니다.
1: 소식의 시를 통해 해숭의 그림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해숭은 아마도 이른 봄의 경물을 통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그림에 담으려 했을 것입니다.

0: 네, 그럼 먼저 어느 친구가 양만디의 시 작은 돈못을 읽어보겠습니까?
1: 제가 읊어볼게요. 小池 양만리 泉眼无声心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2: 小池杨万里，泉眼无声心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작은 연못 양만디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 나무는 풍경을 아껴 물의 그늘에 드리웠네. 작은 돈이 이제 막 세순을 내미는데 어느새 잠자리 사뿐 그 끝에 앉았네. 네, 작은 연못의 시는 비록 짧은 시였지만 정교한 그림과 같이 글자마다 진주처럼 빛나며 시인이 자연 만물을 향한 예리한 관찰력과 깊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맑은 샘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하죠.
2: 맞습니다. 옹달샘은 가는 물줄기 아끼듯 소리 없이 흐르고는 시 전체의 시사기와 분위기를 경설하는 구절입니다. 물은 본래 자연물이고 소리 없이 흐르는 것이 본 모습입니다.
1: 그러나 시인 양만리는 여기에 풍부한 감성을 부여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끼다라는 글자가 핵심으로 무정한 것을 유정하게 변화를 시켰죠. 이 작은 샘물이 솟아나는 가는 물줄기를 아껴 너무 빠르게, 너무 시끄럽게 쏟아져 일찍 고갈될까 염려하는 뜻입니다. 아주 섬세한 의인화 기법입니다.
2: 동시에 소리 없이라는 두 글자는 극도로 고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가는 물줄기의 형태와 완벽하게 어울려져 세상의 소란과 멀리 떨어진 마음을 가다듬어야만 깨닫는 미시 세계임을 암시합니다.
0: 네, 마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만 간신히 들리는 물소리를 포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세함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것이야말로 양만디 시의 큰 특징이 아닐까요?
2: 이 소리 없는 가늘 물줄기 속에 생물이 아낌이 담겨 있었군요. 구절, 나무는 풍경 아껴 물의 그늘을 드리웠네는 나무 그림자, 물, 햇살이 어울려져서 부드러운 그림을 그려내네요.
1: 이 구절은 앞 구절의 고요함을 이어가며 시선을 조금 넓혀 또 다른 주인공인 강변의 푸른 나무를 봅니다.
0: 그리고 또 아래 구절에서 보면 나무 그늘이 물에 비춘다는 것은 맑은 날이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물결 위에 얼룩져 비춘다는 뜻입니다. 첫 구절에서 아끼다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이 그의 홍하듯 두 번째 구절에서는 사랑한다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친구들, 사랑하다라는 글자 역시 시인의 강한 주관적 정서 투사가 담겨 있는데요. 나무 그림자는 화창한 하늘 아래 물결 위에 부드럽고 맑게 반짝이는 빛 때문에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서로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2: 햇살의 화창함과 물결의 부드러움이 어울림이 티없이 완벽하여 여름 특유의 덥지도 춥지도 않은 편안함을 전달합니다. 고요한 그림 전체를 순간적으로 생동감 있고 생기 넘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小池杨万里，泉眼无声心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1: 小池杨万里，泉眼无声心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2: 小池杨万里，泉眼无声心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이 짧은 네 구절에 깊은 뜻이 담겨 있고 글자마다 참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다시피 양만디는 어찌하여 이토록 동심이 가득하면서도 아름다운 식구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개인의 경험과 창작 스타일과 큰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양만디는 사는 성수, 호는 승수입니다. 그는 송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류규, 범성대, 우무와 함께 남송 4대가로 꼽힙니다.
0: 그래요, 친구들. 양만디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양불의 슬하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불은 책을 수집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으며 배를 골아가면서도 책을 사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았으며 10년간의 노력 끝에 수천 권의 책을 모았습니다. 그는 서재의 책들을 가리키며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이 책들 속에는 성인들의 마음이 담여 있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양만디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어린 시절부터 공부에 열중했고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진출했습니다.
0: 네, 양만디가 영조령룡의 부사로 발령받던 해에 금나라에 주항할 것을 주장하던 재상 정준이 영주로 유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정준은 단지 명장뿐이 아니라 깊은 학문적 성취를 가진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양만이는 정준을 오랫동안 존경해왔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 방문하려 했는데요. 세 번이나 문전박대를 당했다네요. 그리고 장준은 그 편지를 보고 크게 감동받아 예외적으로 그를 접견했고 양만디에게 관리로 있던 인생을 살던 반드시 바른 마음을 지키라고 경대를 했습니다.
2: 일생 동안 금나라와 맞서 싸울 것을 주장했으며 강직하고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小池仰万里，泉眼无声惜细流。树阴照水爱晴柔。小荷才露尖尖角，早有蜻蜓立上头。
0: 네, 친구들, 작은 연못 이 시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한 줄기 청량함, 한 조각의 평온함,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사랑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1: 친구들, 오늘의 시 여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2: 이 시간 프로 편집과 기획의 지른성 선생님, 진행의 소현이, 남주하, 김주하, 윤정 선생님이었습니다. 시간에도 더 많은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강성이 세 가지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공동 부유를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0: 리시랑 하남성에서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올바른 지적관 수립 실천 학습 교육과 관련해 4개 주앙 지도 소조가 파견되었습니다.
0: 5월 우리나라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중국식 현대화는 전 재민이 함께 보유해지는 현대화라고 표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이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려하며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며 공동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절강성은 천만 공정을 견인적으로 도시와 농촌, 구역, 소득면의 세 가지 격차를 줄일 것과 관련해 강성 흥천, 융합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착실히 수행하면서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전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시 신창현 청담가도 매저촌의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농부 밀크티 로점에서 보시는 향기로운 차 향기가 많은 관광객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로점상 조채아가 재빠르게 원료를 혼합하고 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한 덕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룡종 밀크티 한 잔이 곧 관광객들의 손에 전달됩니다. 조차는 명절과 휴일에 매저 관광지에서 로점을 열었는데 하루에 100잔을 팔아 600원의 순이익을 낼 수 있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51세 조차 가족은 4명입니다.

0: 남편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두 아이는 아직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정의 연간 소득이 3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현재서는 조사를 통해 그녀를 등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농부 밀크티 로섬은 신창현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항주 동로현 본수진에서는 제필 산업의 장점을 바탕으로 리호촌에서 오래된 조민위원회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보유 공방을 조성했습니다. 공방은 교배 펜슬 확장과 보장 등 공정을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선차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 요충현은 며칠 동안 일해보니 매일 약 120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빠르게 손을 놀린다면 하루에 130원에서 140원을 벌 수 있어 한 달에 수천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고품질 발전과 공동보용 시범구 건설이라는 중책을 부여받은 이후 절강성은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공동보유 공방을 가장 상징적인 경험적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석금형 청소기는 공동부유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렵고 무거운 과제는 여전히 농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농촌 지역의 집단 발전을 추진한 것은 절강성이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로 되었습니다. 가흥 해농시 황만진 첨산촌은 소문난 과일의 고장입니다. 2년 전 황만진은 첨산촌을 중심으로 주변 6개 행정촌과 협력하여 조기 첨산 집단 구역을 구성하고 47.5평방킬로미터 구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발전 모델을 추진하여 스포츠 레저, 생태 채취, 무형문화유산 체험 등 업태를 연결하고 일체화된 농촌문화관광산업체인을 구축하여 단일발전에서 전역 공동발전으로의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2025년 지역 내 7개 마을의 집단경제 운영수입이 3천만 원을 돌파하여 단체 이전보다 20.6% 증가했습니다. 해령시 황만진 당연회 위원 장만달은 작년에 해당 지역에서 연인수로 총 131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지역 내 각 경제실체의 누적 매출은 이 소득 격차는 2020년에 1.96에서 2025년에 1.81로 줄어들어 도시와 농촌 지역 발전이 더욱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성내 101개 기본 공공봉사 기준 중 96개가 도농사의 격차를 해소해 공공봉사가 더욱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절강성 발전계획위원회 공동부유촉진처 장기선 부처장은 절강성은 15차 5개년 전망계획기간 5개년의 목표를 조선해 3년 계획을 정밀하게 수립하며 매년 착실히 수행한다는 요구에 따라 고품질 발전과 공동본용 시범구 건설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솔선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생동한 화폭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선 부처장은 다음 단계로 우리는 15차 5개년 전망계획 고품질 발전과 공동본용 시범구 건설 계획의 발표에 맞춰 혁신적인 절강성 건설을 가속화하고 절강성 특색의 현대화 산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또한 취업 우선 전략을 깊이 있게 시행하여 도시와 농촌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촉진하고 강성, 흥촌, 융합을 일체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 간 균형 발전 수준을 높이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전국의 전반 국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더 많은 기여를 하며 전국의 공동부유를 위해 선도적 시범 역할을
1: 도로서 규율 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과로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좋은 출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정주 탄광 기예그룹 유한책임회사와 개봉 양곡 산업그룹 유한회사를 방문하여 간부와 대중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올해가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시작의 해라고 강조하면서 규율 검사 감찰기관은 지역 특성에 맞는 신품질 생산력 발전, 국가 식량 안전 보장 등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정치 감독을 강화하여 당조항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하 해변 공원에서 리희는 습근평 생태 문명 사상을 깊이 있게 구현하고 황하 류역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감독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란고현 동패두진 장장촌에서 리희는 못을 박는 정도

0: 정신으로 대중 주변의 부정과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여 대중의 만족감, 행복감, 안전감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강조했습니다. 리히는 또 개봉 시 사법국을 찾아 신시대 풍교 경험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가 사회 관리에 미치는 규범과 보장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규율검사위원회와 감찰위원회 기관에서 리히는 규율검사 및 감찰 업무의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에 해 행동 추진 상황을 자세히 료해하고 규율검사 감찰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조사연구기관 리히는 좌담회를 주재하여 규율검사 감찰기관은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세 가지 더 중요한 요구를 이행하며 더 높은 기준과 더 실질적인 조치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가지 수호라는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당조항의 명령과 금지 요구가 철저히 실행되도록 보장하며 임기 교체를 위한 청렴하고 올바른 태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제도의 권력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에 따라 권력을 사용하며 엄격한 요구를 당규 제정, 당규 교육, 규율 집행과 감독의 전 과정에 관철시켜야 합니다. 또한 중국 특색의 반부패 길을 확고히 걸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일체화된 세 가지 부패 방지 종합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올바른 지적관 학습 교육의 수립과 실천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각종 지적관 편차를 맞춤형으로 목표 있게 시정해야 합니다. 삼화 건설에 해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을 통해 실천을 촉진하며 규율검사 감찰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리히는 또 초유록 동지 기념관과 하남 초유록 간부 학원을 방문하여 초유록 동지의 선진 사적을 처망하면서 초유록 정신을 전폭적으로 배우고 발양하며 당과 인민의 충성스러운 수호자로 되겠다는 결의를 다질 것을 규율검사 감찰 간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 되는 해이자 장정 승리 9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계열 보도, 위대한 로종, 오늘은 장정, 기계 넘치는 영웅적 서사시편을 통해 함께 상전벽해 역사를 뒤돌아보며 장정길에서 겪었던 고난과 영광, 중국 공산주의 사들과 홍군 장병들이 생명과 피로 다져낸 위대한 장정 정신을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석은 말이 없으나 산천은 지켜봅니다. 오도화 강변에 우뚝 솟은 주황홍군 장정 출발 기념비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리상의 빛으로 분투의 길을 밝히고 신앙의 힘으로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한 위대한 로승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1933년 하반기 국민당 반동파는 100만 대군을 동원하여 강서성 남부와 복건성 서부에 위치한 주황소베트 구역에 대한 제5차 포위 토벌을 감행했습니다. 좌경 교조주의의 잘못된 영향으로 홍군과 주황소베트 구역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주황홍군은 더 이상 기존 전선에서 전세를 역전시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34년 10월 홍군은 전략적 이동의 대장정, 즉 장정길에 올랐습니다. 한 달여 동안 주황홍군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며 조계 4개 봉쇄선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네 번째 봉쇄선인 상강 전역에서 홍군 대원은 출발 당시 8만 6천명에서 3만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상강을 건넌 후 주황홍군은 호남성을 거쳐 귀조성으로 진입했습니다. 1935년 1월 7일 홍군은 귀조 북부의 요충지 준을 공략하여 이곳에서 중국 혁명의 운명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1월 10월부터 17일까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준에서 확대회를 열었는데 이를 준의회의라고 합니다. 회에서는 제5차 포위토벌 이후의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당좌왕과 홍군 내 모택동 동지의 지도자 지위를 확립했으며 당이 독자적으로 중국 혁명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단계를 열었습니다. 존의회는 가장 위급한 시각에 당을 구하고 홍군을 구했으며 중국 혁명을 구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항로는 새로 정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좌왕 홍군은 제종대를 거쳐 다시

0: 강정길에 올랐습니다. 적수하를 네 번 건너고 금사강을 교묘하게 건넜으며 대도하를 돌파하고 로종교를 기습 탈취했으며 협금산을 넘고 드넓은 초지를 걸어나왔으며 락자구에서 격전을 치르는 등 과정에서 홍군 장병들의 혁명적 위상은 하늘보다 높다는 기계로입니다. 장정이 빚어낸 위대한 장정 정신은 중국 혁명이 끊임없이 승리에서 새로운 승리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정신적 동력을 제공했고 중화 아들딸들이
1: 각 중앙 지도조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과 중요한 지시, 회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할 때 관해 요구를 제기하고 파견된 중앙 지도조의 직책과 임무, 업무 배치, 구체적인 요구를 통보하였으며 학습 교육 진전 상황 회보를 정취하고 지도 감독 업무를 연구 보치했습니다. 각 중앙 지도조 조장들은 관련 지방과 단위에서 정치적 립지를 제고하고 당중앙이 지도조를 계속 파견하는 정치적 고려를 깊이 인식함으로써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에로 동일하고 학습 교육을 틀어주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실속 있게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중앙의 결책, 포치와 습근형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관철하는 것을 긴밀히 둘러싸고 사상 인식을 제고하고 돌출한 문제를 종합 정돈하며 제도 규칙을 잘 세우고 정치 책임을 잘 관철하며 지도와 감독 업무를 효과적으로 진행해 학습 교육이 질서 있고 효과적으로 전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관련 지방과 단위 당위원회, 당조 주요 책임자들은 당중앙이 중앙 지도조를 계속 파견하는 중요한 포치를 단호히 옹호하고 지도와 감독을 받는 것을 학습 교육을 깊이 있게 착실히 추진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중앙 지도조의 업무를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한편 더 높은 기준과 더 엄격한 조치로 학습과 점검, 개진을 추진하여 학습 교육 성과가 본 지역과 본 단위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실제적 효과로 전환되도록 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0: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10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올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과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이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 우리나라의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며 회복되었고 생산과 판매는 각각 155만 4천 대와 149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4%와 14.4% 증가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 신차 판매량이 자동차 신차 총 판매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하여 56.9%에 달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진사화 부비서장은 5월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각각 261만 6천 대와 262만 9천 대로 전달보다 각각 1.6%, 4.1% 증가했다며 월별 성장률을 보면 안정될 기미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월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은 93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8.7% 증가했습니다. 이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44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신에너지 자동차의 차량 시스템 스마트 운전, 콕핏 상모 작동은 해외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며 현지화된 스마트 기능이 빠르게 반복.
1: 새 라운드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은 새로운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 학습 방식, 업무 방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인공지능 플러스 행동을 실시하여 중국과 세계의 발전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강설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고추와 참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은 5월 1일부터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해 전면적으로 무관세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정표적인 조치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각국 여론은 이번 조치가 중국 아프리카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핵심적인 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중국이 시장 접근성 확대를 통해 아프리카의 산업화, 농업 현대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단호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어서 아프리카가 원자재 공급자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공급자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현재 중국의 이번 조치는 남남 협력에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어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호혜상생의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짐바브웨 선구보에 실린 글에 따르면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는 오랜 속담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추진하는 능력 구축과 인력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의미를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5월 1일 중국의 아프리카 무관세 정책이 공식 시행된 이후 중국 아프리카 농업 협력은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더 큰 경제적 수익을 가져다주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나아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짐바브웨의 경우 이 정책은 자국 제품에 유리한 수출 조건과 광활한 시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선진 농업 기술과 축적된 시장 경험의 지원을 통해 짐바브웨가 출산업으로 점차 승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글은 아프리카의 타브크소 고추를 넣은 재배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농업 전문가들은 현지 기후와 토양 조건에 맞추어 적정 재배 밀도, 병충해 종합 방제, 수확 후 신선도 유지 기술을 포함한 표준화된 재배 방안을 수립하여 국제시장의 품질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시범 마을에서 전문가들은 또한 현지 농민들을 지도하여 천연고추를 중국 시장에서도 수출 전망이 밝은 오크라, 참깨 등과 함께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점차 다각화되고 고부가가치를 지닌 수출 작물 구조를 형성했다는 중국의 약속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중국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합니다. 농업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 수출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 구조를 다각화하는 것은 소득 분배 구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생산성과 경제적 수익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이 글은 또한 중국 아프리카 경제무역 관계가 항상 세계 무역에서 가장 활력이 있는 관계 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지만 정책 혜택의 실현은 여전히 아프리카의 생산과 물류, 교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더펜던트 온라인 뉴스 사이트는 글을 통해 글로벌 무역 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배경 속에서 53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중국의 전면적 무관세 조치 시행은 아프리카의 발전, 산업화 과정, 장기적인 경제 동반자 관계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정책은 단순한 무역 조정이 아니라 중국 아프리카 관계가 개방적인 시장 접근, 투자, 공동 발전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 협력 방향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서방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아프리카 수출 기업들의 중국의 이번 조치는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가치 사슬에 더욱 깊이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중국의 무관세 조치는 아프리카의 공업 발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여 수출 다각화를 촉진하고 진화하는 글로벌 경제 구도 속에서 아프리카의 역할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중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아프리카의 고추와 참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국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은 먼저 학습 시간 코너를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생태와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해남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에너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

방통함은 부패 현상에는 성욕이 있을 수 없고 빈틈이 있을 수 없으며 관용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로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 철저히 정비하고 제대로 진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간부들은 여전히 제멋대로 행동하고 공공연히 규율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율과 규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규율과 규칙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한 과오는 어느 하나가 당 규율과 국가 법률에서 명문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행동은 어느 하나가 실패의 교훈이 없었습니까? 옛 사람들이 이르기를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면 도덕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으면 제멋대로 행동해 화를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 모릅니다. 일부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게 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부들은 반드시 경외하고 개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며 최저선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당과 인민, 법과 규율을 경외해야 합니다. 달이 없고 바람이 센 캄캄한 밤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자기 기만 속에서 지혜를 잃어서도 안 되고 우리 둘만 안다는 감언 리설에 넘어가 리성을 잃어서도 안 되며 부귀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요행 심리로 모험적으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다수인이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제멋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심신을 엄하게 수련해야만이 스스로를 엄하게 단속할 수 있습니다. 간부는 세계관과 인생관, 가치관이라는 이 주계 폐기를 꽉 조이고 사상적 가구, 정신적 경지를 격상시켜야만이 부패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데로부터 부패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명조식이 리학다 설서는 정점하고 규율을 지키는 데는 세 가지 경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리가 받고 함부로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최상의 경지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쉽게 금품을 받지 않은 것이 버금으로 가는 경지며 법률의 제재와 관직을 잃는 것이 두려워 감히 재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세 번째 경지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대공과 대의, 대야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더욱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덕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종 당과 인민을 마음속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하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구위원회 양선주 서기가 바로 한평생 인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헌신적으로 일해온 본보기입니다. 지난 세기 7, 80년대 농촌에서는 대부분 기와집을 지었지만 그의 가족은 여전히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집에 비가 새자 그는 가족들에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당분간 고생을 좀 해야겠다며 먼저 대야라도 몇개 사서 빗물을 받자고 했습니다. 1992년 대량 산림장을 운영하던 시기 그는 그곳에 첫 벽돌집을 지었지만 새로운 기술자에게 양보하고 다시는 여전히 방습장막에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농촌에 내려가 어느 한 농가에 머물렀는데 떠나기 전그집 사람들은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다고 미안해하면서 밥값 20전을 몰래 돌려줬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백리밤길을 달려가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입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적 언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태와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해남성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여

유골의 해남 열대 우림에는 우뚝 솟은 고목 아래 양치 식물들이 넓게 깔려 있고 꼬이고 얽힌 뿌리 곁으로 시냇물이 굽이쳐 흐릅니다. 우림 깊은 곳에 인접한 백사리족 자치현 칠방진 나래촌에서는 고무나무 숲에 간작한 익지과의 수확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가지가 휘도록 익지과가 무르익어 농민들이 바구니를 들고 숲길을 누비며 수확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칠방진 장룡 건조 공장에서는 기계가 굉음을 내면서 작동하고 선별, 탈곡, 건조 등 절차를 긴박하면서도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이 건조 공장은 성수기에 진입해 현재까지 익지과 건조 과일을 10만 킬로그램 이상 가공했습니다. 해남 열대 우림은 원시 생태를 지키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 활력을 조용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해남성은 기후, 종자원, 림지, 경관, 탄소 흡수원 등 우림 자원에 주목하면서 엄격한 보호를 전제로 생태적 우선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생태 산업화 특색 발전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통 중리학 문화와 우림 생태를 깊이 융합하는 것은 해남이 우림 양생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해남성 중립병원 라화평 부원장은 우림속 고농도 음유오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호흡기 기능을 개선하며 피로를 완화하고 정서를 조절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욕, 약식, 침구 등 전통료법과 우림 요소의 결합은 양생을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해남에는 수십 개 삼림 양생 기지를 조성했고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양생 산업이 초기 규모를 갖췄습니다. 우림 특유의 생물 다양성 자원과 풍부한 림화 공간을 바탕으로 해남 각지에서는 토산물 잠재력을 깊이 파고들어 깊은 산속 생태 자원을 주민들의 진짜 현금 수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습하고 온난한 우림은 천연 열대란초 종자원입니다. 최촌의 리족 전통 약초 재배 시범 단지에서는 책임자 리량진이 촌민들을 이끌고 고무나무숲 아래에서 약초밭을 세심히 돌보고 있습니다. 200여무림지에서 석곡, 개혈 등 오지산 복숭아 등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리량진은 예전엔 나무 아래가 황량했지만 지금은 리마 재배를 통해 무당 약 3천원의 수입을 늘릴 수 있다면서 주민들이 푸른 산을 지키면서 불을 창조하는 시대를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남 열대우림 국립공원은 명실상부의 거대 탄소 창고입니다. 2026년 2월 경중 백화령 열대우림 문화관광지 탄소권 프로젝트가 해남 림업 탄소 슈퍼마켓 플랫폼에 정식 오픈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년간 이산화탄소 32만 톤 감소 배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근 2,600톤의 탄소 흡수량이 거래됐고 매입 자금은 우림보호 복원에 전액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목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지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동 에너지 위험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최근 UN이 발표한 2026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2.7%에서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2026년 글로벌 통화 팽창률이 3.9%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보고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어 성장 둔화와 통화 팽창률의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권위적인 보고서는 현재 글로벌 에너지 위험 부담의 심각한 영향을 설명해줍니다. 중동 정세 그리고 이로 인한 에너지 시장 불안은 세계 경제 흐름을 지속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시장부터 비료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까지 나아가 식량 광물 등 다수 산업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위험 부담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 방면으로 중동 긴장 정세의 고조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상품의 글로벌 공급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동은 글로벌 석유 천연가스의 핵심 산지이고 현재 불안의 중심인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와 화학 제품의 중요한 수송 통로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올해 3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중동 원유 일일 공급량이 1000만 배럴 감소하면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세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위치한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가 공격받으면서 글로벌 액화 천연가스 공급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공급 감소는 석탄 등 다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글로벌 에너지 시장 전반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 방면으로 석유 공급 감소는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비료 석유화학 등 다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 부족은 에틸렌, 벤젠 등 기초화학 원료의 감산, 심지어 가동 중단을 초래하고 석유화학 산업의 하류 공급망 전체에 충격을 주면서 글로벌 산업 사슬의 가동을 저해했습니다. 앞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대량 수송되던 유황, 알루미늄 등 금속 제련 원자재의 수송이 차단되어 공급이 급감함에 따라 글로벌 광물 제련 산업의 가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무역 분야에 더 심원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상승은 농업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한 가격 민감도가 높은 농민들이 비료 사용을 줄이면서 작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족은 옥수수 등 농작물을 원료로 하는 생물연료 수요를 자극하여 식량 공급을 더욱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식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 식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들에게 식량 가격 상승은 사회 민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전 세계 중요한 해상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이 매우 취약해지면서 이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선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운항 중단이나 우회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고 이로 인해 기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 수가 줄어들며 해상 운송 비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운 위험 부담은 결국 상품 단가에 전가되어 글로벌 공급망 운영 비용을 높이고 무역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글로벌 통화 팽창률 수준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는 현재 에너지 위기는 석유 시장 역사상 가장 심각한 충격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감소 규모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위기는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이나 1980년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번 중동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안전과 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책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급도를 높이고 국가 에너지 체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은 당분간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부족의

근본 원인은 중동의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당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휴전을 이끌어내고 중동 해만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이 시간 노래 한마당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오늘도 40분간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우리네 연변이요.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그리고 연길 융합의 제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칭칭 FM 라디오 앱에서 연지 중허 광보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연지 롱메이 APP를 다운로드 하시고 생방송 듣기에서 저희 방송을 클릭하시면 또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 수신 지역이 아니거나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 휴대폰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연의 노래입니다. 79149번, 노래방 번호 7914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연변은 봄날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49번, 79149번이었습니다. 네, 이 노래는 함창도 작사, 김학렬 작곡, 장홍연의 노래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우리네 연변이여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의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산이여 강이여, 내 정든 고향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네, 계속해서 2절 가사입니다. 베달의 이름으로 영광 새기며, 베달의 이름으로 영광 새기며, 민족 자치 깃발 아래 굳게 뭉쳤소. 민족 자치 깃발 아래 굳게 뭉쳤소. 하나의 조약돌도 소중히 품어주는, 하나의 조약돌도 소중히 품어주는,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내 삶의 터전이여, 하늘이여 땅이여 내 삶의 터전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우리네 연변이여.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의 박경수 가수가 부른 우리네 연변이여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의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칭팅 FM 라디오 앱에서 연지 중허 광보 차우시앵위 검색하시면 청취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중심 APP, 연지 롱매의 APP에서 역시 라디오 듣기가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네 연변이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마당 오늘은 김동진 작사, 김범도 작곡, 박경숙의 노래로 된 우리네 연변요를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20번, 791-20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앙경제사표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일관하게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존재하는 주요 모순의 변화에 부응하며 거시적 조정을 보완했습니다. 우리는 거시적 조정은 반드시 발전의 단계적 특징과 경제 정세의 변화에 부응해 수요를 확대해야 할 때는 확대하고 공급을 조정해야 할 때는 조정하며 시기를 보아 선택하고 정확한 처방을 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현 단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요 모순은 이미 구조적 문제로 바뀌었고 모순의 주요 측면은 공급 측에 있으며 주로 공급 구조가 수요 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데서 표현됩니다. 이때 무작정 수요를 자극한다면 보다 많은 위험을 축적하고 미래의 경제 성장 여지를 앞당겨 소모하게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요 모순과 모순의 주요 측면을 들어주고 거시적 조정의 사고방식을 적시에 조정하며 공급 측의 구조적 개혁 추진을 경제사업의 주선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나라 경제가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는 근본을 다스리는 좋은 약을 처방해줬습니다. 여섯째로 일관하게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포착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량완 추세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큰 일을 들어주고 장구한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전 국면에 관계되고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문제에 초점을 맞춰 일련의 중대한 발전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북경의 비수도 기능 해소를 중점으로 하는 경진기 협동 발전 전략, 전면적인 보호를 함께 들어주고 대규모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은 원칙으로 하는 장강경제 벨트 발전 전략, 협력과 상생의 촉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일대일로 건설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또 워랑호 대만구 발전 전략을 제기하고 인간 본위의 성진화 촉진을 핵심으로 하고 질적 수준 향상을 방향으로 하는 신형의 성진화 전략을 제기했으며 장래의 강도를 높여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실시할 것을 제기하고 곡물의 기본적인 자급, 식량의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새로운 식량 안전관을 제기했으며 수자원, 수생태, 수질 환경, 수재해를 통일적으로 장비하는 새로운 지수 구성을 제기하고 에너지 소비, 에너지 공급, 에너지 기술, 에너지 체제의 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의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에너지 안전 전략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전략들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변혁에 심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로 일관하게 정확한 사업 생략과 사업 방법을 견제했습니다. 우리는 경제의 지속적인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려면 정확한 사상과 정책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업 생략과 사업 방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는 총체적인 업무 기조를 견제하고 경제 발전에서 안정과 성장의 관계를 정확하게 처리했으며 거시적 조정의 도를 잘 파악하고 거시적 조정의 목적성과 정확도를 제고했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전략적 의지력을 유지하고 계속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며 최저선 사유를 견제하고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처할 준비를 갖추며 못박기 정신을 발양하고 작은 성과를 거듭해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각종 위험, 특히 시스템적인 위험을 철저히 방지했습니다. 총적으로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대국을 성공적으로 아우르고 새로운 발전 리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이 사상은 지난 5년 동안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실천을 추진한 리론의 결정체이고 막스주의의 기본 원리를 활용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 진행한 리성적인 개발이며 당과 국가의 더없이 소중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제하고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 보다 깊이 있고 광범위한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영식 작사, 김영주 작곡의 네 말을 김순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힘찬 아침의 출근길, 즐겁게 나섰던 산책길이 길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로 인해 흐려지지는 않았나요? 물리적, 언어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길에서 하는 흡연, 타인의 상기에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흡연할 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타인에게 피해주지 말자는 배려심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요?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는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김학철 선생님의 항전별곡에 이어서 명작을 만나다가 두 번째로 선정한 명작은 바로 미국의 작가인 헤밍웨이가 쓴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입니다. 헤밍웨이의 로인과 바다, 어려서부터 참 익숙하게 들어오던 책 이름이죠. 또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작입니다. 로인과 바다에서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한 늙은 어부입니다. 이제는 운도 다하고 힘도 없어서 84일 동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죠. 그리고 조수로 데리고 있던 어린 소년마저 부모님들이 다른 배를 타도록 하여서 로이는 홀로 남습니다. 이렇게 로이는 홀로 바다에 나가서 큰 고기를 만나게 되었고 사흘 동안이나 사투를 벌여서 그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큰 물고기와 싸우면서 늙어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자신의 모습을 그 고기에게서도 느낍니다. 그 고기를 배에 단단히 메고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를 만나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나 고기는 앙상한 뼈만 남고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모두 뺏기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앙상한 흰뼈만을 보게 되었지요. 네, 그럼 아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 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메히코 만료에서 쪽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로인이었다. 그는 대부분 홀로 배를 타고 나가곤 하였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보낸 날이 벌써 84일이나 계속되었다. 처음 40일간은 소년 한 명과 함께 다녔다. 그러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이 80일이 넘도록 계속되었으므로 소년의 부모는 소녀에게 로이는 이제 철저하게 살라오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것도 아군 중에 아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녀는 부모의 명령에 따라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했는데, 첫째 굉장히 큰 고기를 세 마리나 잡았다. 소녀는 올 때마다 그냥 빈 배로 힘없이 돌아오는 로인의 무거운 발걸음을 보는 것이 내심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늘 로인의 배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내려가서 낚싯줄 사리, 갈퀴떼, 작살 또는 돛대에 돌돌 감아 놓은 돛을 날라다주곤 했다. 더군다나 그 돛이라는 것이 포대로 누덕누덕 기운 것이어서 돌돌 감아 넣은 모양은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 같이 보였다. 로이는 가는 목에 깊은 주름살이 패이고 야위고 초췌하여 너무나 초라했다. 그의 뺨에는 열대 지방에서만 볼수 있는 특유의 태양과 바다에 의해 발생이 되는 가벼운 피부암과 같은 갈색의 반점이 나타나 있었다. 이 반점들은 얼굴 양쪽을 따라 쭉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두 손에는 큰 고기를 낚다가 밧줄로 잡느라고 생긴 깊은 상처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상처는 근래에 난 상처는 아니었으며, 고기 없는 사막의 부식지대처럼 낡고 오랜 것이었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낡고 빛바랜 것들 뿐이었다. 그러나 로인의 눈빛만은 살아 있었다. 그의 두 눈에는 불굴의 투지가 깃들어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녀는 배를 끌어올리는 곳에서 뚝으로 올라가며 로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랑 같이 또 배를 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돈도 좀 벌어놓았으니까요. 산티아고 로인은 전부터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었다. 그래서 소년도 로인을 무척이나 따르고 좋아했다. 안 돼! 하고 로이는 고개를 저었다. 넌 지금 운수 대통인 배에 타고 있지 않니? 그대로 그들과 같이 남아있거라. 그렇지만 생각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는 81회 동안이나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 다음 3주 동안은 커다란 놈을 매일같이 3마리씩이나 잡은 일이 있었잖아요. 생각나지. 나는 내가 내 솜씨를 믿지 못해서 내 곁을 떠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할아버지한테서 저를 떼어놓은 것은 제 아버지예요. 저는 어리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하고요. 나도 알고 있단다. 로이는 조용히 말했다. 아주 당연한 일이지. 그런데 아버지는 신념이 없어요. 그래? 로이는 말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니? 그럼요. 소녀는 쉬지 않고 말을 했다. 테라스 식당에 가서 맥주를 한잔 사드리고 싶어요. 연장은 그 후에 날라드려도 되지 않아요? 좋지.
그렇게 하렴. 로이는 흥겹게 말했다. 고기잡이꾼들 사이에 무슨 허물이 있겠니? 둘이는 테라스 식당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로인을 보고 놀려대는 어부들이 많았지만 로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가 든 어부들 중에는 로인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색들은 섣불리 나타내지 않고 조류가 어떻다든가 얼마 깊이에 낚싯줄을 드리웠다든가 좋은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든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있을 때 어떠어떠한 것들을 보았다는 등등의 그런 이야기들을 점잖게 하고 있을 뿐이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로인과 바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인옥입니다. 네, 행복한 삶이란 또 어쩌면 행복이란 만족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면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건 행복한 삶입니다. 네, 우리의 불행은 결핍에 있기보다는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결핍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느끼는 상대적인 결핍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첫째는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는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라든가. 셋째는 자신이 자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라든가. 또네 번째는요,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또 다섯째는요, 연설을 듣고도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즉, 그 말은요, 행복의 조건들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상태라고 합니다. 재산이든 외모든 명예든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긴장과 불행이 교차하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적당히 모자란 가운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날의 삶 속에서 행복이 있다고 네, 플라톤은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마는요. 네, 늘 없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되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음악의 향기, 리란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복타령.

말합니다. 엄마, 이거 내가 해냈어. 네, 참으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이 느끼는 점입니다. 아, 가끔은요, 부모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많이 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해보게 됩니다.

네, 시련과 좌절을 겪어보지 않은 아이들이 발을 굴러 바퀴를 돌리는 게 힘들어서 자전거 타기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맘대로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추스르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다독이면서 실패할 것 같은데도 다시 시도하는 게 단순히 바퀴를 돌리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끌어준다면요, 네, 바퀴를 돌리는 수고는 덜어질 수 있다마는 힘든 마음을 견디는 기회는 뺏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참아서 성공해본 경험이 적은 아이들은 사소한 좌절에도 아주 크나큰 고통을 느끼고, 네, 누군가 이런 일을 대신해주기를 바라면서 쉽게 도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작은 시련과 좌절은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가능해진다는 경험을 아이에게 안겨주는 값진 교육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참이 음악이라는 것은 신도 감동시키고 사람도 감동을 시키는 형체 없는 기묘한 색깔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은 삶의 자양.

성분이 됩니다. 음악은 또 마음속 상처에 대한 가장 좋은 이야기 아닐까요?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혜를 얻고 그 가사들을 해석하면서 나 또한 공감할 때가 있습니다. 음악은 듣기도 하면서 보기도 하고 생각하면서 나만의 그림을 그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악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던 음악은 언젠가를 떠올리게 하는 좌표가 되고요. 또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한 사람의 고통을 보듬어주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성룡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비암산 진달래.

날마다 마음을 피워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를 만드시고요. 내 목표가 없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변강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가을 남자.

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라고 할 테지만요. 생각해보면 내게 겨울마다 양식이 되어준 고구마에게 또 매 순간 가슴... 네, 아리랑이 부른...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我喜欢看你认真的表情，在下午3点的自习室里，我喜欢看你。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